우리도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왔구나. 아, 그런 선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분 찬양이 가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축복이 되는데, 그냥 어느 날 하나를 절행해서 두 분 그냥 저같이 다니면서 계속 찬양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피스에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그냥 두 분이 계속 써서 하루 종일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찬양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일찍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주님께 내어 던져 드림으로 헌신하여서 참 가장 가치 있고 주님으로서 가장 빛나며 그런 목적 선한 목적을 따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9절 25절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인물은 바로 시몬입니다. 여기서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죠. 아닙니다. 겉으로는 무늬로는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자였죠. 8장 9절로부터 25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마술을 하는데 그냥 무슨 뭐 매직쇼 이런 게 아니에요. 온갖 술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겼냐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11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몬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종종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어떤 사건 상황 어떤 사람을 청종하며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계속해서 12절 갑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오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엄청난 박해, 핍박을 당하게 됐죠. 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런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온 도시에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원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원문에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접속사 그러나는 앞에 이야기가 어찌든지 간에 그 다음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죠. 예. 시몬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인플루언스 오늘날에 보내면 어떤 SNS나 아니면 어떤 일로 뭐라 그럴까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는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법을 통하여 백성들을 홀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청종하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순종하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그에게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을 확인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자 전에 보지 못했던 성령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시몬이 보게 되죠. 그런 놀라운 한 번도 자신도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됨을 보자 안수를 받고 베드로부터 요한으로부터 그런 성령의 능력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능력과 선물을 은사들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기는커녕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악한 것을 보고 베드로부터 단순한 책망 그 이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화들짝 놀란 이 시몬이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기를 베드로에게 구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도 있음을 베드로가 말해주죠.
놀란 그가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구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래서 그 일로 회개하였다라든지 그가 진정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마법 같은 어떤 능력을 베푼다고 할 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요. 시몬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몬은 배교자였습니다. 배교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때 주님을 믿었고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맛보고 그런데 어떻게 됐대? 6절에 그런데 타락하게 된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배교자는 빛을 받았으나 생명력이 없고 씨를 받았으나 열매가 없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았으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받았으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 배교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나 결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소위 침례도 받았고 순종했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과도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따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에 다닌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구원 간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모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뭐 정의 내리긴 하는데 모태신앙이 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지식으로 마치 천국 보험 드는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믿자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니 믿자야 본전이니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회심하고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에 다니며 잘 섬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마치 어떤 종교의 어떤 삶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시몬은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성령의 그 능력, 강력한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그런 마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껍데기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았죠.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지금 대중들을 이끌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냥 겉보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죠. 같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시몬보다 1세기 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변증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저스틴 마터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인물 100년 후에 같은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변증학자입니다. 근데 이 변증학자 이 저스틴 마터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저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몬은 기타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마을 출신이었다고 하죠.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는 시몬이 첫 번째 유사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 교주가 된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비슷한 기독교와 비슷한 또 다른 어떤 교를 만들어 창시한 것입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성경의 상징과 용어를 빌려서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창안한 다양한 신비들을 뒤섞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시몬을 초대 영지주의 분파의 설립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1세기 때만, 이런 초대 1세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비일비재네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예. 수년 전만 해도 23명인가? 20몇 명이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예. 뉴스에 들어오고 너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6장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으로 타락하고 배교한 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돌아오려도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된 배교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가둬놓고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그 초대 1세기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6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 단어 무슨 말이냐면요,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그러니까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로,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은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 방종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자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죠. 예,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배교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만도 아닙니다. 현재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떠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닌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지금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나 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스님이, 교회에서 신부가, 수녀가, 내지는 어떤 종교통화 어떤 그런 어떤 큰 어떤 컨퍼런스를 벌여서 그 집회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산당의 뭐죠? 이 선한당 같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막 무당이 춤을 추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태를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배교는 단순히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죠. 저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돈과 물질과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더 사랑하며 헌금을 드리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몇 푼을 손해볼까 벌벌 떱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그 다음으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밑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그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좋죠. 마음이 달라붙고 밀착됩니다. 온갖 스마트폰에는 밀착되어 있지만 온갖 SNS나 릴스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밀착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보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은 페이스북 좋아요라고 눌러주는 관심을 가져는 팔로워들의 수, 페이스북 친구들은 신경 쓰고 관리하며 따라가고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거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만도 오늘날에 일어난 일만도 아닌 세상이 시작된 이래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교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저들은 늘 그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교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저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출한 하나님이다라고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날 모든 것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에게 적합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나라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였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오던 7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최우선에 두는 7천명을 남겨두신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대적하였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과 모든 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기적과 빵에만 관심이 있었죠.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배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6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수많은 제자들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에 더욱더 이러한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세대 간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그리고 정작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배교의 일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것이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번지려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유명한 어떤 대언자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양의 스타를 쓴 늑대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 양심에 화인맞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 겉을 꾸밀지 모르지만 그 실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이들이 교회 가운데 은밀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분란시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 타락하여 배교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있고 배교하는 일들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옛날뿐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된 것.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중심에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주체인 것입니다. 또는 물질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믿음도 교회도 예배도 말씀도 쉽게 타협하죠.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주를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진 생명을 희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헌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헌신을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헌신은 자발적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너희 몸과 명으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 헌신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면 때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필리핀 집회에 갔는데요. 벌써 한 10년 지났나요? 이제 매년 2년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인데 첫 번째 컨퍼런스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저들의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이루 말하셨습니까? 필리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집회 오기 위해서 이제 뭐 어디 좋은 데는 갈 수 없으니까는 그 마닐라 중심부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면 그냥 거기서 자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려면은 뭐 차비라든지 있는 동안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두 달치 생활비를 털어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 3일의 집회를 위해서 자신의 두 달치를 꼬박, 두 달 동안 꼬박 일해야 하는 두 달치 월급을 이 사경회,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울며 감격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기서 헌신은 그냥 봉사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몸과 삶과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에 비해 너무나 풍족한 우리들은 영적 비만으로 둔감해지고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죠. 희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에 게으릅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가 말라가고 삶이 말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배교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해야 돼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온 세대가 이와 같이 결단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리 진리 가운데서 걷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고백한 그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들이 진리 안에서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진리 가운데서 걷고 진리를 함께 이뤄가며 그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을 때 그 자유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두 번째로 매인자입니다. 배교자뿐만 아니라 시몬은 매인자였습니다. 이 매이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걸고 잡아당겨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옷걸음을 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발끈을 어떻게 해요? 매는 것이죠. 두 개를 걸어서 잡아서 당겨서 마디를 만듦으로 풀어지지 않게 해서 매는 것입니다. 또 끈이나 줄 따위를 몸에 두르거나 감아 잘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질끈, 매인, 뭐 전대라든지 뭐 이런 예. 또 남에게 딸려 종속 또는 의무 관계에 처하다. 어떤 이에게 결박되어 묶인 채로 끌려가든지 어느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인 것입니다. 또 언제 어떤 억제나 구속을 당하는 형편에 놓이다. 그래서 어떤 것에 눌리거나 구속받는 사람의 어떤 신세, 직장이나 돈이나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돈에 매이거나 어떤 사람에 매이거나 어떤 그런 힘에 눌려서 매이거나 이런 매이는 것.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에 매이는 사람. 요게 매이게 되면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고요,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혹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시선이 딱 들어오면요, 막 활기를 치는 것이죠. 막 더 좋은 것이죠. 막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대중에 매달려, 이 시몬은 뿐만 아니라 대중에 매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돈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묶이고 매이고 자신의 감정에 묶이고 자신의 생각에 묶인 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의 불법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뭐라고요? 매인바되었도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매여 살고 또는 직장에 매여 삽니다. 또는 어떤 삶의 방식에 매여 살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고 마귀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신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거나 병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매어 다시 성령으로 매어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됨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메인 붙들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침에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금 그분께 느슨해진 그 매임을 다시 붙들어 매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시 붙들림 매어 고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다시 붙들림마 되어 정말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똑같은 매임이지만 다른 매임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지요. 사람들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시몬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불법에 매여 삽니다. 죄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하나님의 아닌 물질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도 베드로의 회개하여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어원, 회개하여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어원을 보게 되면 데오마히입니다. 데오마히. 이 데오마히, 이 기도하라는 이 원어의 그 데오마히의 의미를 보면은 매다, 묶다, 붙들여 매다, 동여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묶고 지나다 보면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풀어진 채로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꼭 동여 매는 것처럼 한 주를 살아가고 다시 주의 첫날 모여서 이 느슨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주님께 붙잡아 매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는 주님께 다시 묶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슨하고 풀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동여 붙들어 매는 것. 다시 말해 기도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의지와 뜻을 우리의 삶을 동여 매는 것입니다. 마치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동여 매는 것처럼 풀어진 허리띠를 다시 붙들어 매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즉 주님과 우리가 매어 있지 않는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사무엘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아닌 자신의 뜻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가지 말라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예수께 매이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좀 이 벨트가 있었는데 벨트가 이게 조금 안 좋은 벨트였는지 이렇게 구멍으로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매는 벨트였는데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끄러져서 이게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 붙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고 그러면 진작에 벨트를 사야 되는데 뭐 핑계상 다시 하고 늘어지면 다시 하고 맨날 이걸 하다가 어저께 이제 잠깐 이제 미국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잠깐 남대문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벌써 1년 이상을 이루고 이 사람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벨트를 하나 샀습니다. 짱짱합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이게 아주 딱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요. 참 우둔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슨하면 왜 느슨한지 모르고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붙들어 매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기에 왜 그랬느니 뭐 그랬느니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죄책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느슨해지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 느슨한 것을 다시 붙들어 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을 위해 목매어 살아가죠. 돈을 위해서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에 매여 사는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즉 죄에 매여 있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즉 예수님에게 매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또 이렇게 해보면요. 이 주인 우리가 주인이 로마 때도 그랬지만은요. 똑같 종이라고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 어떤 회사랑 아니면 어떤 나라의 어떤 미니스터 그렇죠? 어떤 거에 거기에도 관료든 여러분 장관이든 이것도 다 사실은 섬기는 종이잖아요. 근데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한낱 왕이 아니라 한낱 수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킹 왕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만 하고 매여주시니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 사랑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임박한 마지막 때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채어 올라갑니다. 휴거인데 여기서 이 원어적인 보게 되면은 shall be cut up 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낙가 채어 올라갑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뽑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올라가면 주님 오시면 휙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단어를 특별히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를 낙가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요. 오죽 우리가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가자 그러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어 낙가채를 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이 영원을 염두하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됐을 때 가자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너무 뿌리를 박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있고 싶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 장막을 짓고 여기서 있긴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힘 다 빠져서 2부 예배 때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네요. 예. 귀신 들려 쇠사슬에 매어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쇠사슬을 풀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듣자 풀려나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시몬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배교하여 믿음을 버렸고 다른 한 사람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어도 회개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쩌면 두 가지 시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발끈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끈이 풀어지면은요, 왜 거기다 왜 풀렸니? 왜 자꾸 풀리니? 뭐 쟤 뭐가 문제니?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지고 메인바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매어 살지만 누군가는 믿음 가운데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저 영원한 세상 천국에 매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다시 매이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묶어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기 원하고 구원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우리가 시몬과 같이 옛 습성이나 또는 현저한 이 세상에 매어 땅에 매어 살아가려 하는지는 않는지, 분명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 은혜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건만 여전히 본성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이켜 가려는 그런 부분들을, 영역들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며 오늘 다시 우리의 느슨한 풀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는 그런 헌신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원하며 다시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진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메인바 되어
참으로 주님과 함께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임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화롭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전하며 매이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초청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앞에 아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고 결단하시며 헌신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0: 이 시간 한정균 집사님 저희를 대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원, 대학교와 지구촌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상 명령이신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환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과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제분의 결혼식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미국 캘리포니아에 다녀오시는 일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큰 사모님을 비롯하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긴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인공들인 신랑 신부를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기거하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명함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함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되는데요. 저희 BBN 방송국에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명함 크기의 ITL 전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은 Invitation to Listen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카드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이 카드를 나누어 줄 동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거나 이메일 korean@bbnradio.org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ITL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카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밤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안개 가득한 바다 위를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길래 군함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군함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함의 최고 사령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선박을 제지하려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나는 해군 최고 사령관이다. 즉각 방향을 바꾸고 물러나라.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스피커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실화인지 알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변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오랜 고집을 꺾으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korean@bbnmedia.org로 직접 메일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옆에 친구들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예, 모두 잘 지냈어요? 그래요.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옛날이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0: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과 싸움도 했고요. 마음속에 미움도 있었고요.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새 힘 얻고 용기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들 더욱더 잘 하나님을 따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어린이들 위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1: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이곳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를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리고 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비를 맞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 살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골고다까지 몇 번이고 쓰러지시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과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과일나무는 잘 자라지도 또 열매를 맺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 농부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가꾸었어요.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병이 들면 벌레도 잡아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나무를 살펴본 즉 나무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물과 거름을 주고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보았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이 예뻐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뿌리가 썩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해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로 나무를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 붙여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접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뿌리가 썩지 않은 나뭇가지에 접붙이게 되면 그 나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은 나무가 죄인인 우리라면 썩지 않은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뿌리가 썩지 않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우시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죄악 속에서는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는 찍어서 불사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양분을 잘 빨아올린 나무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0: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뿌리 썩은 나무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좋은 양분을 빨아 올려서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사는 어린이가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온유와 절제와 충성, 참음과 양성, 이런 좋은 열매를 주님을 위해서 맺는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찬양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란 제목의 찬양을 배우겠어요. 김미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찬양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2: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어떻게 도우심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리 말씀 성경 읽으면 성령님 인도하심 알 수 있어요.
1: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신 성경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천천히 두 소절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읽어 잘 들어보세요.

0: 알 수 있을까죠? 자, 근데 하나님 진리 말씀 성경 읽으면 의미 많이 높아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부터 하나, 둘, 셋. 하나님 진리 말씀 성경 읽으면. 자, 음정이 많이 높아서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 있게 해보죠. 하나, 둘, 셋.
1: 하나님 진리 말씀 성경 읽으면.
0: 참 잘했어요. 우와, 너무 놀라. 선생님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 둘 셋.
1: 하나님 진리 말씀 성경 읽으면.
0: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1: 하나님 인도하신 알 수 있어요.
0: 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1: 성령님 인도하신 알 수 있어요.
0: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성령님 하나, 둘, 셋.
1: 성령님 인도하신.
0: 그러면 맨 처음부터 1절, 2절, 3절 한번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주세요.

0: 예, 찬양 잘 배웠습니다. 이 찬양 늘 부르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동화 선생님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입을 다 어디다 두고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제야 제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자, 오늘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어떤 꽃에 관한 이야기일까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꽃 중에서도 정말 제일 예쁜 꽃의 여왕이 있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이른 봄부터 가을에 찻이슬이 소리 없이 산가들에 살며시 내려와 모든 꽃들이 내년을 기다리게 될 때까지 곱게 곱게 지고 또 피는 장미꽃이에요. 고운 얼굴에는 연지를 짓고 분을 바르고 예쁜 옷으로 차려입어요. 사뿐사뿐 결혼식장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들어가는 예쁜 아가씨같이 피어나요. 흰 고름이 하늘을 얼룩지게 수놓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순이는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보고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엄마의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꽃밭 한가운데 언니꽃과 사이좋게 나란히 서서 햇님을 쳐다보고 즐겁게 웃고 있는 내 곁으로 순이가 왔어요. 새별같이 어여쁜 순이의 눈이 반짝하고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 꽃 참 이뻐.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어요. 붉은 장미꽃이란다. 엄마가 내 이름을 가르쳐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1: 나와 언니는 정답게 인사를 했지만 순이와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것이 인사예요. 눈에는 웃음을 선물하고 코에는 은은한 향기를 선물하고 마음에는 따뜻한 정을 거저드리지요. 그러니까 다들 착한 나를 꽃 중에서 여왕이라고 하나 봐요. 이때 착한 순이의 마음에 그만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예쁜 내 모습을 보고 꺾고 싶어서 내게로 가까이 왔어요.
3: 안 돼요, 안 돼. 나를 꺾으면 나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1: 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덜커덩하고 땅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내게로 향해 가느다란 내 목을 꽉 움켜잡고 꺾으려 하다가
3: 아파!
1: 하고 금방 내밀었던 손을 움츠렸어요. 순이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내 목을 꽉 잡았던 손가락에서는 새빨간 피가 조그마한 구슬이 되어서 불쑥 솟아나왔어요.
3: 엄마, 아파. 여기 피가 나와요.
1: 하고 엉엉 울음을 떠뜨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왜 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꺾니? 하고 곁으로 와서 순이의 피나는 손가락을 꼭 잡고 입으로 괜찮아,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안 아파.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도 닦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내 몸에 돋아있는 뾰족한 가시가 침이 되어서 꼭 찔러 아프게 해서 순이를 혼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서 짓궂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마구 꺾어서 아프게 할까봐 하나님이 꺾지 못하도록 무서운 가시창을 이렇게 들고 서 있게 하셨어요.
3: 또다시 나를 꺾기 위해 오면 이번에도 사정없이 찔러줄 테야
1: 하고 소리쳤어요. 순이는 나를 꺾는 나쁜 짓은 더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엄마와 같이 집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장미는 꽃 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향기가 많고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가시침이 호위병이 되어서 늘 지켜준다고 여왕꽃이라고 해요. 순이에게 목이 잡힌 장미꽃은 목이 부러져서 예쁜 꽃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시들어버렸어요.
0: 예, 동화 재미있는 동화 잘 들었어요. 이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친구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누구의 감동요?
2: 하나님의
0: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2: 교훈과
0: 책망과
2: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0: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외우도록 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2: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0: 교훈과 책망과
2: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0: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2: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0: 교훈과 책망과
2: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0: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모든 성경은
2: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0: 교훈과 책망과
2: 바르게 함과
0: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2: 3장 16절 말씀
0: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아, 그러면 한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2: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0: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0: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0: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외우니까 선생님이 막 안아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경빈이하고 미정이하고 둘이서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자, 시작!
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0: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시작.

0: 16절 말씀.
1: 아우, 잘했어요. 예, 이분, 성경 암송은 좀 길어서 어려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 아,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잘 외우세요. 자,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드릴 찬양은 그 나라에는 이란 제목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잘 드렸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살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없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하죠. 우화집 가운데 지혜로운 년이라는 우화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기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두 소녀가 어느 지혜로운 한 여인의 도움으로 여러 시험을 거쳐서 다시금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녀가 각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수치심과 고립감을 겪은 후에 이들 중에 한 소녀가 마침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묻습니다. 절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이제 내가 내게 요청했으니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지혜로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소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녀는 또 자신이 그동안 일으킨 모든 문제를 용서해 줄 건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를 벌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응징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때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잘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와 평화의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심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거룩하고 거룩함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린 소녀는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자기와 같이 이기적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소녀에게 몸을 굽혀서 입을 맞추면서 키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보았단다. 하나님의 바로 잡아준 주심도 우리를 본래 되어야 될 본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과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단련을 과거에 어떻게 이해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로 여러분을 단련해 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BBN 방송은 지난 43년간의 역사와 북남미의 250여 개 지역방송을 비롯하여 8개 언어 방송국을 가진 미국 최대의 기독교 선교 방송국입니다. 이곳 BBN에서는 날마다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BBN 산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저희 한국어 방송에서 어떤 사역들을 소개하며 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궁금해하신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방송을 통해 은혜 받은 청취자 간증과 BBN 소식을 소개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준비된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전에서의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저 위대한 날보다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순간들의 고요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20절부터 33절까지로 헬라인들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34절부터 36절까지로 군중들의 의문에 대한 요한의 기록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주목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배웁고자 청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네스라는 단어와 헬레니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전자는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인 헬레니스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헬레네스입니다. 즉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의 명절에 올라와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가르치시는 곳에 와서는 뵙고 싶다는 청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대단한 존경의 표시인 선생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예수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보지는 못했으나 그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바로 그 예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존칭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서나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관심의 중심이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처에서 모여들었고 모여들어서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 성 전역에서 온통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해오셨고 지도자들의 주님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에서였겠으나 주님을 뵙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만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사를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들이 자신들이 그 안에서 자라온 이교도의 종교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찾아 히브리인의 종교회로 관심을 돌린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교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을 여전히 혼돈과 실망 가운데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종교는 그 안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죽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해 오신 바에 대해 몇 가지 들었을 것이며 그들이 온 것은 바로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더욱 추구하는 행동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에게로 갔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며 그들은 모두 같은 베세다란 마을의 출신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전에 그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망설이고 있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즉시 예수님께 가서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상의했고 상의가 끝난 후에 둘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물음에 대해 어떤 독단적인 답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설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0: 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숨으신 일입니다. 이 단락은 주님을 뵙고자 하는 청에서 시작돼서 주님께서 숨으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들 가까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주님께서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23절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주목을 끌게 하는 문구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주님께서 때에 대해 언급하신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때에 대해 처음 언급하신 것은 주님의 어머니의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는 그 형제들에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르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아무도 그를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를 이어 나오는 내용이 모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은 하늘의 미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괴로운 중에 주님의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 즉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는 승리의 외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계속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제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그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그것을 향해 움직여 오셨던 바로 그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주님의 마음 속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절정이요 최종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첫 해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그때 주님은 그 절정과 그 최종 결국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때가 왔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죽을 때가 왔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던 그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시각은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관을 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영광스러운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연으로부터 비길 데 없는 저 비유를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즉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자연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옳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셔서 말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나를 볼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만 때로 말미암는 길이며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은 한 알의 밀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는 기다리면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곧 그 나달이 싹이 되고 열매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늘의 밀 속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달의 껍질을 벗겨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달을 꺼내어 다시 심고는 지켜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과정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손 안에 있는 밀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기억합니다. 산들의 꼭대기에서 땅의 소산이 풍요로울 것이요. 그 소출은 레바논처럼 넘치게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날이 이르리라.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까지 내려갔다가 그것으로부터 나와 나타나게 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세기를 거쳐 진행될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연으로 예를 드셨다는 것은 아주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으신 분은 자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분인데 말입니다. 인간은 밀알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 죽는 생물들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인간이 떨어진 영역, 자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영역으로 내려가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초자연적이지 못하고 단지 육적이고 제한적인 자연적 세계에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여기까지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자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정확하게 푸시케적 인간이라고 썼습니다. 그 뜻은 단순히 정신적이기만 한 낮은 차원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한 생명을 사랑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미워하면 너는 충만한 생명, 즉 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메인 정신적 활동인 그러한 생활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은 충만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단순히 자연적이기만 한 모든 요구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헬라인들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왔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나의 길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이 길에, 즉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이제 가시려 하는 그 길이 불가피한 것임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부활과 그 뒤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초래할 것이므로 십자가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길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때의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서 조회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생명의 영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만한 생명을 얻으려면 인간의 잃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 마음이 민망하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겪으신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보려 할 때마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민망하심은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결코 망설임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겟세마네에서의 체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밤의 어둠 가운데서의 한두 시간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갈보리까지 가시는 동안 내내 주님의 영혼이 겪으신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여 나를 이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할까? 아니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만 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다. 하늘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따라 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소리였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말씀 속에는 인류 역사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한 그 일을 이제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세 번째로 침묵을 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늘이 침묵을 깨게 된 것일까요?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천사가 주님께 말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질에 따라 똑같은 말을 아주 다르게 듣는다는 사실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 천사가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가 임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천둥 소리 혹은 천사의 소리라고 들은 그 소리는 비록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듣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새롭게 사로잡으려고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가 난 순간 계속 말씀하셨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판결도 났습니다. 그 판결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도되어진 심판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곧 사람들이 주님을 사로잡아 주님을 사형대로 보낼 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게 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승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리라는 뜻은 아니며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 되시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모여들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이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중들 중에 있던 누군가가 군중들의 생각과 태도를 대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학적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주장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메시아는 영원히 그하시리라고 하였는데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정관사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것은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생략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도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누구냐? 그것은 아주 냉소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물음을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그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신학적인 물음을 무시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성전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면서 주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 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께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곧 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은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들이 주님을 사로잡았던 그때 말입니다. 주님의 대답 속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다섯 번 나옵니다. 네 번은 정관사와 함께 그 빛으로 나오고 한 번은 정관사 없이 그냥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따르라.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비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무한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2장 37절 이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관련하여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이미 주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끝마쳤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에는 요한이 보는 바 우리 주님의 공적 사역의 결과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는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장하신 바를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을 빌어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은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행위의 영역에서 행해진 여덟 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쭉 읽어오면서 그것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관원의 아들을 멀리서 낫게 하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5천명을 먹이신 일, 풍랑을 잔잔케 하심,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장 말미의 작은 결론 부분에서 요한은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표적들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역이 끝난 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지상에서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때를 회고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 말 속에서 거의 희망이 없다는 어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을 솔직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 또 사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에 모인 무리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뒤에 500여 형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일일이 열거할 만한 그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더한다 해도 그 결과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것일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게다가 그들 중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0명, 500명, 통계상으로는 아무도 이것이 커다란 성공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로서 행하신 표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토론과 대화들이 그 표적들을 둘러싸고 행해졌습니다. 여섯 가지 표적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모두가 군중들 앞에서 행해진 위대한 주장들로 대화와 논쟁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는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증거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와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표적도 행해지지 않았고 행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표적은 앞으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공생애 처대에 주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를 가져다 주고 궁극적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말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은 그런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위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그것을 예견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해석에 대해 아주 흥미있는 간접적인 설명을 제공해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들을 쓰거나 혹은 말했을 때 그 말은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적용되는 원리가 함축되고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것은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주의 팔이 위에 나타났나이까? 팔은 언제나 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그 옛날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누가 나타난 권능의 일들을 믿었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들 중 말로 행해진 것은 하늘로부터 전해진 소식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진 것은 주님의 강한 팔이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신 것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앞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을 빌어 이런 말을 한 셈입니다. 예언의 시대에 나타난 원리들이 메시아의 사역 속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자연스럽게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6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것은 선지자에게 임한 명령입니다. 이제 그 앞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 자신의 결정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이야기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는 하셨지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서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쓰인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쓰인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남자다운 힘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냉담하게 하여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인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의 행동에 사용된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요한이 요약적으로 진술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신 결과로 불신앙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결정을 그냥 비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표적의 증거들을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게 된 것이며 그들은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의 모든 사명을 요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 표적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사야는 불신앙의 이유를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이르게 된 결단과 자세를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놀랍게도 불신앙에 대한 자신의 말을 끝냈고 있습니다. 즉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것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웨스트코트 주교가 이 구절에 대해 말하면서 썼던 다음과 같은 말이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완벽한 지적 믿음은 진정 불신앙의 절정이다. 요한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또 믿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려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가장 가치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계속 남아 기록되어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절당하고 쫓겨나셨습니다. 그 기간 내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이 글의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그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는 지난 일을 회고하고 있었으며 그 결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계시를 만들어낸 마지막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고하면서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적 사역의 막바지에 도달하셨을 때, 그리고 공적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마지막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그 최종적인 결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것과 또 내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믿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지막 표적이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 쓰고 있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요약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 단락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치다라는 말은 그 전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호소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의 주장들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함으로써 이 주장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이며 그에 관하여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주장된 바들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들입니다. 즉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내심을 받아 오셨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권세를 근거로 말해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중에 주님은 빌립에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 앞에 섰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약된 것 중 첫 번째 주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명확한 신상 발언이 나옵니다. 즉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즉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에 잃어버린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인정되는 곳에 임하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가져왔다. 그것이 빛인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구원하려고 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고? 그들이 듣고도 따르기를 거절한 바로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은 처음 말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전체가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척 대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여 오셨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2000년이 넘는 동안 성례를 행하는 무리가 늘어왔으며 예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진리임을 발견하는 무리들의 수가 늘어온 것을 보아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막을 내립니다. 14개의 표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8개는 행하신 것이고 6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주님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대해 완벽한 목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예를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취하여 예수께서 선한 행실과 계시의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서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보편적이고 훌륭한 의미에서 온 세대를 통하여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행실은 기적으로 권능을 행하신 것으로 놀랍고도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후에도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갔을 때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은 뒤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때에만 그 권능과 가능성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의 이야기에 이제 곧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14강 캠벨 물간의 요한복음 강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를 살 수 없으며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으며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소는 살 수 없다.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하다. 종교의 건물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돈이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돈 벌기에 급급하며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믿음으로 돌아가다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복음의 사역은 물론이고 초기 기독교의 가장 독실하고 용감한 지도자였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번민하다가 결국 결별을 하고 맙니다. 자칫하면 초기 교회 사역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러한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1: 아, 이런 저기 또 참견쟁이가 오는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로다를 하인이 아니라 내 누나라고 생각하겠어? 쟨 날 감시하는 게 자기 의무인 줄 알고 있다니까. 어머니 명령에 따르느라고 저러는 건지 원래부터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애라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 집 여자들한테 시달리면서 사느니 바울님의 감시를 받는 쪽이 오히려 낫겠어. 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습니다. 전 얼마 전까지 형제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며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돌아와 있냐고요? 아, 그건 제가 시간을 가지고...
2: 마가요한님! 없어지신 줄 알았잖아요.
1: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 여기 있잖아.
2: 어머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래요.
1: 또 왜?
2: 마가 요한님, 대체 왜 그러세요? 집에 오기로 하신 건 스스로 결정하신 일 아닌가요? 전 그냥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뿐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빨리 마가 요한님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아들은 마가 요한님이시지 제가 아니잖아요.
1: 그래 로다,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2: 감사합니다.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님께서 빨리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꾸물거렸다가 또 화내실 거예요.
1: 네 말이 맞다 로다. 어머니를 화나게 하면 안 되지.

0: 들어오너라.
1: 부르셨어요, 어머니?
0: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와 급히 할 얘기가 있다. 지금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1: 아니, 무슨 소문이요? 뭐가 잘못됐나요?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0: 일이 있기는 있었지. 바울님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단 얘긴 너도 들었지?
1: 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선교 여행을 계속했더라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때...
0: 마가 요한,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너는 그 당시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뿐이란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행동하면 돼. 바울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고 말이다. 그나저나 조만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네가 할 일이 생긴 것 같다.
1: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그것 때문에 로다한테 너를 찾아오라고 한 거야. 네 사촌 바나바와 바울 형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어. 여기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겠다고 형제들에게 전해왔다는구나. 그러면 너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야.

0: 바나바 형,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곧 있을 집회 준비도 하셔야 할 텐데. 근데 저 휴식을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님은 잘 지내시나요?
1: 아주 잘 지내고 있지.
0: 정말이에요, 형? 벌써 회복을...
1: 그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상처는 이미 다 나았다.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사람이지.
0: 그건 맞아요. 전 그냥...
1: 넌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버가에서 우리를 떠나기로 했을 때 말이야.
0: 예,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남았더라면...
1: 남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마가 요한, 나도 바울이 돌을 맞는 순간에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그 사태를 막지는 못했어. 그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 이곳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던데 그 얘기나 좀 해다오. 너라면 상황 파악은 잘 하고 있겠지?
0: 네, 저도 들은 얘기가 많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랬구나. 그래서 넌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형제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야.
0: 제가 뭘 했냐고요? 아, 그거야... 아니, 그런데 꼭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곳에서 전 그냥 믿음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다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도 형이 설교하는 걸 듣기 위해서고요. 전 그저 어린애일 뿐이에요.
1: 하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령의 힘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야. 네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0: 정말 제가 교회 일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 다시 선교를 가고 싶어요. 형하고 바울님이 저를 다시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요.
1: 하지만 마가 요한, 바울은 엄격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서 네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미리 경고하는데 복음의 사역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나는 네가 너만의 방식을 찾았으면 한다. 그저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말란 말이야. 주님의 손길에 몸을 맡기거라.
0: 고마워요, 바나바 형. 형은 정말 지혜롭고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전 이제 가서 집회를 준비할게요. 여러분도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의 설교는 정말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연설할 때 전 거의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제 친구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은 언제나 제게 영감을 주었죠. 사람들의 논쟁과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뜻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의 영혼도 믿음을 통해 청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도들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견딜 수 없는 멍에를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듯이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0: 정말 강력한 힘을 지닌 연설이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0: 제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셋이 함께 목격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성령이 우리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비춰졌습니다. 모든 설교가 끝났을 때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고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바나바 형은 제가 선교에 복귀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집회를 통해 제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나바 형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집회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서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고 따르는 것을 권장하겠다는 자신들의 결정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실라와 유다라는 두 명의 증인을 보냈습니다. 저는 때마침 안디옥 교회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형제들과 함께 행동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디옥은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형! 바나바 형!
1: 어, 마가 요한. 이 안디옥에서 너를 만나게 되다니. 그래, 대체 여기는 웬일이냐?
0: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제게도 확신이 생겼어요.
1: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수수께끼는 통 못 알아듣겠구나. 무슨 확신이 생겼단 말이냐?
0: 다시 형과 함께 선교를 하고 싶다는 확신 말이에요. 우리 대화를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전 그날 이후로 쭉 그 생각뿐이었다고요.
1: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정말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바울이 그러더구나.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다고 말이야.
0: 제가 도울게요. 저를 다시 조수로 써주세요. 이젠 그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1: 너의 그 믿음을 바울에게 전해주마. 조만간 함께하게 되겠구나.
0: 고마워요, 형.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어, 바나바.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내 제안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았는가? 우리가 선교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자는 건 말일세.
1: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소식을 가져왔네. 우리 형제 마가 요한이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선교를 떠나고 싶다는군. 이 정말 굉장한 일 아닌가, 바울?
0: 굉장하다고? 뭐가 굉장하다는 말인가? 자네 지금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린 마가 요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1: 바울, 마가 요한은 우리 형제일세. 그 아이는 결심을 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네. 자네도 마가 요한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매우 기뻐할 거야.
0: 마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내던졌던 사실이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자네가 우리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 아이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영 꺼림칙하지 않나? 물론 나도 마가 요한이 보고는 싶다네. 그와 나는 많은 것을 함께한 사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행동하지 않는 젊은이를 용납할 수 없네.
1: 그래, 그 자네 말대로 마가 요한은 아직 젊지. 하지만 베드로나 나조차도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때로는 마음이 혹할 때가 있었단 말일세. 하지만 난 곧 정신을 차렸지.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가 요한도 그렇다네. 어쨌거나 마가 요한은 어리지 않은가?
0: 어리긴 뭐가 어리단 말인가? 마가 요한도 이제 성인이지 않나? 언제까지 어리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나태함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그 아이를 어리다고 하는 건 단지 나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이네. 그것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는 말게, 바나바. 마가 요한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네. 그 녀석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지금이야 선교를 가고 싶어 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일세.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1: 바울, 이보게 바울. 그 자네 말을 들으니까 정말 혼란스럽군, 그래. 마가 요한은 자신이 한 행동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알고 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바울? 우리 형제에게 믿음 안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자네가 어떻게 과거의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인가? 내가 굳이 자네 과거를 들춰내야 하겠나?
0: 바나바, 자네는 내 친구일세. 난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네.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네. 지금은 먼저 내 말을 좀 들어주게. 자네가 예전에 나를 변호해 준 것은 잊지 않고 있으니 제발 과거 일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는 말아주게.
1: 하지만 자네는 내 사촌 동생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과거를 가지고 마가 요한을 공격하지 않았느냔 말일세.
0: 마가 요한과 나는 다르네. 난 인간의 법 아래 있을 때 그 법에 충성을 바쳤었지. 하지만 지금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나는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망설인 적도 없네.
1: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말이야.
0: 하지만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네 사촌 동생은 불합격일세. 그는 뒤를 돌아보았단 말이네.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네. 나는 사역 때문에 돌을 맞았네. 우리 둘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네. 난 우유 부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네. 그러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크단 말일세.
1: 하지만 마가 요한은 이제 확신이 생겼다고 하더군.
0: 그러던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게.
1: 마가 요한에게 시간을 좀 주면 수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걸세. 그 아이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유용한 친구라네.
0: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도 땅속에 묻혀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
1: 자네는 정말 잔인하군 그래.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다니.
0: 난 이미 버가에서 기회를 주었었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지.
1: 여행을 떠나려면 일손이 필요하지 않나? 대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그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걸세.
0: 자네야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아니네.
1: 날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니 정말 충격이군. 난 그런 사사로운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닐세.
0: 어쨌든 난 이번 여행에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네.
1: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나도 이번 여행에서 빠지겠네.
0: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같이 갈 사람은 많으니까 말이지. 신라라는 청년이 아주 괜찮아 보이더군.
1: 자네는 나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을 걸세.
0: 나도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네. 자네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사촌 동생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
1: 이제 그만하게 바울. 난 다음 주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겠네. 자네는 자네 마음대로 하게.

0: 형, 저 바울님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바울님이 허락하시던가요? 전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1: 그거 잘 됐구나. 우리는 며칠 있다가 구부로로 떠날 것이다.
0: 좋았어. 아, 근데 무슨 일이에요, 형? 혹시 바울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은 건가요?
1: 그래, 마가 요한. 받아주지 않더구나. 바울은 빼고 우리 둘이서만 구부로로 가야겠다.
0: 바울님이 선교를 가지 않으신다고요? 아, 저 때문에요?
1: 바울도 선교를 떠나긴 할 거야. 바울은 길리기아와 수리아의 교회를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일단 구부로로 간 뒤에 그 뒤에 행로를 결정할 거야.
0: 바나바 형, 제가 괜히 형을 방해하는 건 아니죠? 저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형은 그냥 바울님하고 같이 가요.
1: 내가 사촌 동생을 염려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들의 논쟁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지. 네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하실 것이야. 그렇게 하겠느냐?
0: 물론이죠. 하지만 바울님은 어떻게 하죠? 전 바울님하고 어색한 관계로 남아있긴 싫어요. 제가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요. 복음 전파에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형제에게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1: 나도 안다, 마가 요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구나.
0: 하지만 형, 우리가 바울님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잖아요.
1: 그래, 맞다. 그는 우리의 형제지. 그래, 꼭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어쨌든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결국 그 뜻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된다.
0: 그럼 이제 구부로로 가는 건가요?
1: 자, 출발하자.
2: 이 이야기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사촌 바나바는 그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함께했던 이 두 사람은 이 갈등으로 인해 결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 명이 더 이상 함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팀이 선교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친절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그분의 신성함에 접근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2: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2: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2: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2: 그 사람은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12살짜리 소녀를 찾아가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2: 소녀는 즉시 생명을 되찾고 일어섰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외동아들의 장례식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그분은 관을 만지고 말씀하셨습니다.
3: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2: 죽었던 청년은 살아나서 일어나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남자는 나흘 동안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가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3: 나사로야, 나오라.
2: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을 찾으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목동은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아다니며 양이 돌아왔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탕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믿음으로 돌아가다. 출연 설영범,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은주,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소명,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협력하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에게 여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다른 곳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정치인이나 스포츠나 또는 연예인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의 퇴장을 해야만 하는 은퇴식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그곳의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 불안하던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당신도 어디를 떠나든지 그 인생의 퇴장의 시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이 친히 당신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이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시작한 것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 인구를 향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래로 저희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시작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총 8개 언어로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BBN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BBN을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전귀와 영광만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죄마다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교독문 95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에 신현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살과 푸르는 생명으로 가득한 가정의 달 5월,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자매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홀로 있는 이들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참된 가족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힘겨웠던 날들도,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계획을 바꿔야 했던 순간들도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아 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미국 땅에서도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께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넘어지고 다짐하면서도 흔들렸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세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지친 성도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 여행 중에 또는 직장의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직접 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찬양단과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신약 성경 330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자, 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품고 세우는 사람인데요. 교사는 참으로 귀한 사명이죠. 미국의 역사학자 헨리 애덤스는 말했습니다. 교사는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교사의 영향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육신을 준 아버지보다 나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을 더 존경한다. 아버지보다 스승을 더 존경한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만큼 교사의 가르침이나 헌신은 한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이나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아버지도 있고 믿음의 어머니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공동체, 정말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이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공동체는 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르신들의 기도와 삶의 경험과 믿음의 흔적이 분명 다음 세대에게 큰 축복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교회는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세우고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바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신실한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고요. 둘째, 신실한 교회는 말씀뿐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실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실한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유모는 단지 젖을 먹이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유모는 어머니처럼 아이를 품고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 달래고 아프면 돌보고 부족하면 기다리고 연약하면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유모인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유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실한 가족공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회는 서로를 차갑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항상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항상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해서 항상 옳은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틀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땅히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해서 교회생활이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본질적으로 표현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밀어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한 교회는 그러지 않고 그들까지도 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운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는다고 나무라기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품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 입고 나간 사람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다음 세대도 교회를 따뜻한 집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단지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마음을 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아이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는 너무나 산만해서 잘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질문이 많지만 어떤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주고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죠. 반갑게 맞아줘요. 예. 그 아이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사들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분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저건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이 좀 편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좀 서툴려 보여도 그들을 꾸짖기 전에 축복해주고,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 부모와 영적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따뜻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줄 때 서로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되지 마시고 한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한편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는 이런 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한 교회는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과 시간과 눈물을 나누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이유에서 목회를 정말로 목회답게 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는 단지 설교만 준비하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들이며 눈물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사실 말씀 준비 하나만으로도 일주일이 자 벅차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어떻게 말씀 준비가 됩니까? 위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약물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을 삶으로 돌보며 극진히 섬겼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교회는 지식만 전하는 강의실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전달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도 가르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가르침은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는 것이죠. 부모들도 자녀를 말로 가르치지만 정작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삶인 것이죠.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따라하고 있어요.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따라해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내 탓이죠. 부모 탓이죠.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의 신앙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기억하기 전에 어른의 분위기를 먼저 기억한다. 맞는 말이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거를 기억하지 못해도요, 분위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 선생님, 늘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신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 이런 분위기, 모습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셨다.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집 같았다.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웠다. 맨날 비난하는 말만 했다. 네.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막 교회를 비난하는 말 하고 막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세대는요 교회 안 나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처럼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보여지고 그러할 때에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믿음이 조용히 심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교회는 이런 따뜻한 삶이 나누어지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실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말한 바울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나오죠. 권면, 위로, 경계.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면은 바른 길로 부르는 것이죠. 예, 바른 길로 가게끔. 위로는 지친 마음을 붙드는 것이고 경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예, 그런 어떤 원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스포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요,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반드시 위로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encouragement이 또 있어야 돼요. 항상 말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 경계를 통해서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자녀가 바른 길 걷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오직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인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메시아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괜찮아,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교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런 곳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죠. 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서로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사들의 사명도 여기 있는데요. 교사들은 단지 아이들을 즐겁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양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명은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사들과 또 우리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 저 방송실 안에서의 수고, 또 저 2층의 회계실 안에서의 수고, 얼마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평일날도 나와서 일하고 또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부엌에서의 수고, 또 남보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들의 수고, 또 안내의 수고, 새가족부의 수고, 평생교육원, 한국학교 여러 곳에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용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과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좋은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지며 결국 세대와 세대를 넘어 건강한 부흥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회 있는 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서로를 세워주며 착한 일을 하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내가 능동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챙겨주고 그의 잘못도 내가 품어주고 이런 게 이게 착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잘못할 때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해주고 한편이 되어주고 이게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단순한 조직, 우리는 뭐 거룩한 조직이라고 했죠. Holy In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프로그램보다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말보다는 삶으로 세워지고 권위보다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기에 복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나누겠다라고 했고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까지 경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에 교회는 바로 이런 신령한 가족 공동체, 책임감 있는 공동체가 서로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메시아 교회는 서로 서로가 그냥 이렇게 끈기 없는 쌀처럼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서로가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래서 나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아플 땐 나도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남이 고통스러울 땐 나도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또 서로를 품어주는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복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와 연약함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약점 잡았다고 막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말없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도 이처럼 누군가의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야만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신실한 예배의 모습으로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도 기도하는 뒷모습으로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는 말과 행실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항상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어주며 우리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메시아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믿음의 가족.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는 메시아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웠습니다. 나는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배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남겨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핵심 가치처럼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 그리스도만을 찾고 담고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해갖고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의 신실한

역사가

우리를 이 신실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메시아 교회가 신실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서로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따로 외로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흐름으로 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송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부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물질을 통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복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어도 십일조는 시험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십일조가 더욱 온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보장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욱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목조, 헌금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깨었던 그 여인들처럼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 하나님 나라에 널리 아버지 전하여져서 정말로 영원히 영광받는 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주차장 문제도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도회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사라전도회 헌신예배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한내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피크닉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어코딩팍 여기서 한 8분 정도 거리인데요. 예, 지도를 다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어코딩 팍을 찍으셔도 되고요.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세가족부실에서 피크닉을 위한 준비팀 마지막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바자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물건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메시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 메시아 바이블 칼리지 모집이 있습니다. 교리반은 6월 16일부터 오전 11시 화요일,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반은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반 6월 20일부터 토요일,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컴퓨터실 이후에 바로 여기 이 방에서 두 개의 수업이 다 진행이 됩니다. 예, 성경반도 그렇고 교리반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반을 수료하면 수료증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반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하면 구약 수료증, 신약을 하면 신약 수료증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교리에 대한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꼭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는 김경희 권사님, 선하는 오석영, 우리 오세창 집사님, 따님, 그리고 나오키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선하는.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가족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 위에 두고 온 조국 위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다니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죄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령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4: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0: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의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거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성의 식물과 그 신목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궁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궁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희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건미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보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0: 내어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하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나 놀라운 있었시 그 돌이 물렀네 들었나 그 빈곤 덤을 주 예수께서 가시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로 모시겠어요. 오늘 32장 말씀 보겠는데 로우벤과 갓이 요단강 건너편 땅을 요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32장은 반쪽 마음을 가진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외람되게도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민수기서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을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일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의 요구로 뭐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심기가 불편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는 근 40년 전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낙심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볼게요.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비극적인 경험이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요즘식으로 하면 신세대가 되겠죠. 그들에게 지난날 겪었던 일들을 쭉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백성에게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젊은 세대가 그들 아비의 잘못된 전처를 그대로 밟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14절 15절을 봐보세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두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40년 동안 그 끔찍한 광야에 있으면서 고생과 실망으로 점철된 뭐라 그럴까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요. 그런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 민족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 모세에게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16절로 19절이거든요. 그들은 다른 아홉 개 지파와 한 개의 반 지파를 돕기 위하여 자기들의 군사를 보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일조하겠다. 그것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이곳을 달라. 이러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모세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을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2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실제로 자기들이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정녕 밖으로 드러나서 누구나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만일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당사자는 결국 그 죄 속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닭고기는 언젠가는 오븐 속에 들어가고야 마는 것 이런 이치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뭐 서울에 사시는지 뭐 인천에 사시는지 수원에 분당에 사시는지 일산에 사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죠. 어디에 지내시는지 또 연세는 어떻게 되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속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삶은 스스로 누울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속에서 결국은 내가 발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택한 이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공략해 들어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사는 장소는 두 가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빈궁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으로 상징되는 영적 축복의 땅에 진격해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그 두 가지 굉장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놓은 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과 저는 더 어느새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두 지파와 반쪽짜리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놓쳐버린 특권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무리를 떠나 멀리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는데 여러분, 거라사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갓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을 때 주님은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주님이 귀신에 집힌 사람을 고쳐주시자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자기들의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사건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방황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가 좀 그런데요. 이번 32장에서 여행의 경로와 그들의 진을 친 장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쭉 기록을 해놓았으니까요. 여행의 경로를 볼까요? 1절 보면 33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줄줄이 이어지는 구절들은 정말이지 어찌 보면 좀 읽기에 좀 버겁습니다. 단어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론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하세에 진쳤고 다하세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읽는 것보다 더 지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지명 이름만 쭉 나오니까 좀 지루하단 말이죠. 만일 어떤 친구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여행이 어땠느냐 이게 물어보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라노, 플로렌스, 스위스, 그 다음에 루스노스, 쭐리, 제네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도 뮌헨, 그 다음에 베를린 얼마나 많습니까? 줄줄이 그 지명을 읊어댈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에게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어땠는데? 그래서 여행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들을 또 빼놓지 않고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33장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지만 사실은 별로 재미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 어디를 펴놓아도 거기에는 굉장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3장은 예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위한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장은 무슨 지도책 같아서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나온 모든 장소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적어두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주님은 사방에서 행진하는 도중에 내내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행보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의 길 나는 가리라 라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길 가리라. 매우 좋은 복음성가지만 저는 그 가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주의 길 나는 가리라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에는 참석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을 간다는 여러분이 어째서 삶은 그런지, 아니 왜 그런지 이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저 역시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해야만 할 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약속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인데요. 그 찬송을 이렇게 그러므로 바꿔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 주가 가게 하시네 라고 말이죠. 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진을 설치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지만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마음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결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와 함께하는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확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주님께 버림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주님은 어느 곳이나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주님께서 보면 우리와 친히 함께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법을 보게 되는데, 이번 장은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로 그 땅을 돌이켜갈 채비를 하게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민수기 33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너희를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받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자 뽑는 대로 나름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어떻게 주님께서 불순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거민을 싹 쓸어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건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그러한 처사가 아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의 거민들도 사랑해야지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여러 해 동안 아마도 자유주의자들, 나름대로 의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온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1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18년 동안 몸을 구부릴 수도 없고 제대로 펼 수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외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출은 고사하고 화장실 볼 일인데 자기 혼자 마음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여자가 당했겠습니까? 또 육체적인 고통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여자가 겪은 그 정신적인 고통은 또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참 온전히 사회생활도 못하죠. 가정생활도 못하죠. 하니 여러분 그것이 보통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11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죠. 그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쳐서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옷을 벗고 다니고 또 자기 몸을 막 상합니다. 그리고 고함을 막 지르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가에서 살면서 완전히 미치광이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귀신이 들리면은 어떤 증세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든가 귀를 듣지 못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증세로 귀신이 들리면 나타날 수 있는 증세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적인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귀신이 들리면 일어날 수 있는 증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멀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바울이 귀신 들린 노예 소녀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노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노예 소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은 점을 잘 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미래를 신통하게 알아맞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도 많지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돌팔이 점쟁이 말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당되기 전에 신병도 앓습니다. 신이 계속 교정 거예요. 무당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뜻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신통하게 알아맞혀요. 신이 통하니까, 귀신이 통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들 주위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그린 채로 그렇게 18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를 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회당에를 갔는데 그날따라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여자가 찾아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갔더니 그날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찾아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는 18년 동안 구부려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더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니까 그 즉시로 이 여자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예배는 하여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자도

하는 표현하고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표현은 귀신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점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의지대로 못 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들린 상태고 사단에게 매였다 하는 이 말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 사단의 영향권 하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초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계속 끼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얽매에 있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무슨 큰 죄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뭐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서 놓여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오셨어요.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 여러분 그게 다 마귀 사단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또 마귀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단의 목적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추구하는 것이 마귀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를 알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독교 대학에 가면은 보통 이런 말 많이 써놓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것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해줄 수 있고 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쉬게 해주는 것일까요? 고통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참 행복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 사건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

0: 오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두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손 한번 얹어주시니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구원받게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구원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든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죠?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13절 보시면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곧이라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몸이 나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절대로 순간적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해 주시니까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구원의 확신 못 가져요.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한 것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1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여자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한평생 참몸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은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 소경도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여인이 체험한 그것도 놀라운 참 축복의 은혜지만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별로 감사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열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몰랐어요. 혹시 우리들은 그 아홉 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떤 종교의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위에 다른 방도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라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크게 잘못된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집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으로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또는 뭐 또 모세 이거 다 지어놨나? 왜 지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대로 유지할까요? 관광 상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성천하신 장소, 이거는 세례 드린 장소, 세례 받은 장소, 태어난 장소. 그 누가 알아요 그걸? 그 그냥 이게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거기 가서 관광비 쏟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자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바라가 장사해 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지예요. 여러분들 집안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고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도계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이 제자들도 믿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나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6일 뒤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디서? 변화산. 이게 어느 산인지 잘 몰라서 그냥 변화산이라 해요. 이 산에 지금 4세기, 5세기 때 가톨릭이 이제 그 로마 가톨릭, 로마가 기독을 받아들고 나서는요. 거기에다가 온갖 종교성이 발휘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아예 안 가봤습니다만 예루살렘 가서 뭐 갔다 온 사람 얘기는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그래서 변화, 예수님의 변모 기념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 성당, 또 요번에 옛날에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 또는 뭐 또 모세 이걸 다 지어놨는데 왜 지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대로 유지할까요? 관광 상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성천하신 장소, 이거는 세례 드린 장소, 세례 받은 장소, 태어난 장소. 그 누가 알아요 그걸? 그 그냥 이게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거기 가서 관광비 쏟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자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바라가 장사해 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지예요. 여러분들 집안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두 명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 변화됐음을 보여주므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장차 내가 이렇게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도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 이걸 제대로 먼저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이러면 쉬워요. 마태복음 17장. 아, 그래서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구나. 자, 17장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놀랍게 변화되셨죠? 이게 다니엘서에서 인자의 영광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 얼굴이 이 모습이에요. 구약 다니엘이 바벨을 보러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에 나타난 주님이 이 영광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을 대서 일으켜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볼 때 꼭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인자의 영광,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그 영광, 이들을 살아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영광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선치라 그래요. 미리 영광을 미리 제자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의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2: 알아요.
0: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 뭘 그 세상 일에 찌질한 거, 찌질한 거, 그것에 죽고 사는 것처럼 그게 왜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 불타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목숨 걸고 아웅다웅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성경 말씀 믿나요? 정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걸 정말 믿나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으면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힘이 어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제가 경기도 가서 그 얘기했어요. 여기 뭐 예수입니다 복음 뭐 어떻고 하면 앉아 있지만은요 옆구리 한번 푹 찔러 봐야 돼요. 아 이거 옷이 그게 뭐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살 밤 잠도 안 옵니다. 씩씩거립니다. 니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머리가 그게 뭐고 그게.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맞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안 믿는다 보는 거예요. 좀 자꾸 나이가 들어서 미안하다. 어르신들 앞에 나이 든다 해서 미안하지만 자꾸 슬퍼요. 눈물이 나요. 하긴 우리 예성이는요 7살인데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러지만 그래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아 7살짜리가 슬픈 일이 많대요. 부모님도 좀 각성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성아 슬픈 일이 맞는 게 맞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함 80일자라도 그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 뿐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지나가니까 우리는 고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는 7살짜리 아이하고 우리는 인생을 얘기한다니까요. 시편 90편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으로 세 명이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애를 먹이시거든요. 아, 이 남편은 임신 남편이지. 임신 남편, 다 임신 남편이에요. 천국에는 신도 장가도 안 가요.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천국에 가면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까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니까. 교회 그럼 뭘로 다녔어요? 교회 뭐, 50년을 다녀도 천국 가면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래 사는 줄 알아. 아이고, 지겨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되게 남편을 아마 사랑했는가 봐요. 천국 가서도 같이 살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는 남편하고 안 삽니다. 예수를 세워 살아요. 천사처럼 변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도 성천한 걸로 생각을 해요. 모세가 죽었지만 뭘 찾지 못해요? 무덤을, 시체를 못 찾다가 아마 모세도 성천했을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엘리야는 바로 성천했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뭐로 나타난가요? 당장 호출 당하는 거잖아요. 영광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자기 오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뭐 했어요? 원망해서 왜 빨리 안 와서 우리 오빠 죽게 하느냐고.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왔죠. 너 오빠 살 거다. 나는 부활이다. 예,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면 생명이다. 무덤 열어라. 썩어서 냄새 납니다. 4일 지났습니다. 열어라.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에 나오나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뭐 안에 있어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되면 지금 죽어도 아무 이한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요. 걱정 마세요. 부모가 망치지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지요. 자식은요. 부모가 다 망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 가면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입니까? 거기 가면 교회당 큰 고속도로 가면 큰 글자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 글자가 바뀌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는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글을 붙이더니 내가 이번에 갔을 때 무슨 글자가 붙어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랬어요. 그 말 맞는 거예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은 사만하에 부모가 욕심 없이 자녀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살짜리 애가 슬프대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죽어도 괜찮대요. 아, 죽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대요. 왜 죽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느냐 그러니까 수영장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자녀들을.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이 말 솔직히 자녀들이 하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딱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래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 영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 영광을 보고 모세 엘리야랑 보고 막 베드로가 그냥 뿅 갔어요. 장모가 밑에서 아픈데 잊어버렸어요. 처자식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집에 살지 안 살 그 생각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드릴게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 지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자기는 노숙해도 돼요. 자기는 비방해도 돼요.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게 쥐가 지금 헷갈려가 지금 정신이 현황한 겁니다. 군몽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정신이 현황하여.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생신지 뭐 이게 뭐 죽은지 살았는지 그 영광 중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 주님 계시니 천국 맛본 거죠. 자, 그랬을 때에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 홀연히 빛난 구름은 구약 상상한 여호와 영광 임재할 때 홀연히 영광이 빛 구름이라고 하고 이걸 쉐키나 그런데 영광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홀연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 음성이 들리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음성을 들어요. 구름에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구름 속에서 이름이 음성이 들립니다.

0: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 들으라, 엘리야 말 들으라가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 너희가 모세 말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 믿겠느냐.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너희가 날 믿었을 거다. 그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누가 보면 이 시대 자주 찾아들어서 안 찾아들어도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야 인마, 내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줬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알고는, 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전했고 엘리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전했고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으면 모세도 알고 믿고 엘리야 한 말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렸어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두려운 거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니엘에게, 구약에서 다니엘에 나타난 그 인자 되신 영광의 주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이 빛나가 주석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이게 천지참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뭐 다른 거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좀 했다고 그거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가서 예수만 보이면 돼요. 이거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태를 지금 제자는 잠시 맛을 본 거예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산이.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은 보여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이현미스 노래, 나 딴 건 다 가사 몰라요. 노래도 잘 모르지만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이 상태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마누라도 안 보여요. 장모도 안 보여요. 요즘은 항상 처갓집이 우선이더라고요. 장모가 안 보여요.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아파 있잖아요.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오직 예수님 보이지 않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성경 전체 하는 이야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천국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평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28절부터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해진데 모세와 엘리야도 뭐 중에 나타나세요? 영광.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영광 중에 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시면 나사로처럼 불러져 나와요. 이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 주님께서 호출하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 중 영광 중에 뭘 말씀하세요? 별세, 별세. 이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영어도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 혹시 가보신 분은 그 이탈리아 공의 출구를 뭐라고 해놨어요? 영어로도 써놓고 엑스테가 영어로도 써놨지만 이탈리아 가면요 헬라어로 써놨어요. 뭐요? 엑소도스. 아 저는 그 옛날에 그 우리 노예에서 그 바울 그 유적 뭐 바울 선교지 한다고 갔을 때 딱 보니까 엑소도스 얼마나 반갑던지. 그게 뭐예요? 별세예요. 별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내가 어느 집사님과 얘기한 이야기가 재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모세가 왜 나타나요? 별세를 보여주는 게 모세예요. 애굽이라는 그 살기 좋은 환경에서 열 가지 재앙이 퍼부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퍼부은다니까요.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아요. 열 가지 재앙을 왜, 아홉 가지 재앙을 왜 보여줄까요? 어린 양의 피 없으면 너 재앙 중에 다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재앙을 보여줘요. 나머지 아홉 가지 재앙이면. 재앙이 계속 덮쳐요. 재앙이. 피, 개구리, 입, 파리, 가축의 죽음, 메뚜기, 우박, 얕던 이런 악창, 어두운 캄캄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점점점 강해졌을 때요.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뭐 갖다 발랐을까요? 어린애 피를 발라. 그럼 살아나요.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을 할지라도, 모세의 자손을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여기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재앙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날마다 재앙을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재앙을 봐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시나요? 교회당에 와 있으니까? 아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정말 재앙의 상태거든요. 왜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와야 살거든요. 그게 모세의 별세예요. 엑소도스예요. 그게 출세상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왜 나타납니까?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로 별세해 버렸다니까요. 엑소도스 하늘로 별세해 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별세를 꿈꾸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뭐 대단한 세상에 보암직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별세할까? 어떻게 하면 별세할까? 뉴욕에 가다가 그냥 별세해도 되는 거고. 그죠? 예. 네. 뭐, 어디에 있든지 별세를 꿈꾸면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여서 뭐는 하면 돼요? 당해합시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재직해합시다.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근사님들 모이세요.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는 딴 일 생각하면 안 돼요. 별세만 꿈꾸잔 말이에요. 별세를. 그러면 됐어요. 아, 이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노? 아, 별세를 꿈꾸다니까. 별세를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은혼한 내용이 뭐예요? 별세예요. 할렐루야. 아, 이제는 좀 반응이 오네. 이 할렐루야가 아멘 온 건 아니었어요. 아까 별세를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할 때 그때 아멘이 나와야지. 그게 말씀에 탁! 그때 반응이 일어난 건데, 이게 핫템포 시켰으니까, 그럼 여러분 의식해서 아멘한 거예요. 그건 취소. 정말 별세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얕던 한동안 또 살아보십시오. 온갖 재앙을 다 당할 거예요. 열 가지 재앙 다 당할 거예요. 그럴 때에 뭘 기여하자고요? 아,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 보여줘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죠. 이런 학교 갔습니다. 옛날에 교복, 새카만 교복 다 입혀놔도요. 누구는 보여요? 자기 자식은 보여요. 자기 자식이 다른 애보다 못생기고 키도 작아도 뭐로 보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자기한테 진짜 애비고 말 안 듣는 애 같으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뭐. 군에 가도 마찬가지야. 군에 똑같이 군복 입혀서 저 마지막 그 훈련 마치고 부모들이 가서 쫙 앉아있을 때요. 똑같아요, 다. 머리 빡빡 깎여서 모자 씌워놔서 군복 입혀놔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걔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크게 보이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뭐 그 편집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갑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확 키우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 확 얼굴 확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것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맛보세요.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인생이 7, 80 사는 것은 수고 슬픔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 지나가니 그렇게 슬픔 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잠시 잠깐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 모세 엘리야 예수님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설교 그만 들으세요.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의 말 들으세요. 물론 이 말은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발 목사 설교 좀 그만 듣고 이 예수님 설교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정말 예수님이 전거되어야 되잖아요. 뉴욕에서 오신 분이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라 발품 팔라고 뉴욕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뉴욕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가족끼리 모여 주의 음성 들리면 돼요. 그리고 내 눈에는 오직 주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우리의 눈에 뜨이고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해도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적게 활동할 때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이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는 달리 영적인 음식에는 이처럼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라가도록 현재 온라인에서 모든 좋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원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저희 BBN 성경대학에 오셔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성경대학을 무료로 등록하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www.bbnbi.org에서 시작해보세요.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아멘. 예.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세기 초 영국의 한 가정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12살의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 팔러싱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구두약도 만들고 또 구두도 닦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를 못하고 구두 닦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항상 뭔가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예,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구두를 닦고 있지만 사실은 내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거든요. 희망을 닦고 있다. 이 소년이 장차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가 됩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 소개도 많이 받고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또 The Great Expectation,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터, 데이비 카퍼필드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사랑해서 런던에 가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애비가 있잖아요. 그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지하실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찰스 디킨스의 무덤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불우한 어린 시절에 그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구두 닦는 그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닦고 있다고 말했던 그 소년에게 희망이 열린 것이죠. 이와 같이 소망과 희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핸드폰을 보면 거기 메모장이 있거든요. 메모장. 그 메모장에는 제가 평상시에 뭐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기도하다가도 거기다 이렇게 입력해놓고 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쭉 things to do 목록을 쭉 해서 마무리되는 것들 이렇게 지우고 또 새로 업데이트하고 쭉 하는데요. 제 매일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메모장을 열죠. 메모장을 딱 열면 여러 가지 메모들이 쭉 있는데 제일 먼저 한 문장을 써놨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장 최고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거기에 최근에 The best yet to com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최고의 날은 임하지 않았다. 라고 저 자신에게 늘 희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능력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또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 Epistle of Hope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당분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이 말씀은 어제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인데 이 짧은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으신 9절까지의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 2절만 어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소망 이야기입니다. 소망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한 소망은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이게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겠죠. 세속적인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그 소망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한 소망, 꺼지지 않고 또 끝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한 소망으로 어떠한 삶의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그의 동역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AD 60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거기 가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로마에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터졌습니다. AD 64년 7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로 황제 때

모든 화살이 황제에게 임하는 것을 네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눈에 가시 같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 자기가 불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소문을 쫙 퍼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문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잡아 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리고 성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유흥감으로 삼는 거죠. 그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원형 극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들로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오늘 본문의 저자, 수신자 되는 사람들처럼 소아시로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보시면 카타콤 있잖아요. 카타콤. 지하 감옥. 무덤 옆에 있는 지하 감옥. 지하 대피소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이제 숨어 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아마도 이러한 가공할 만한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거나 막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로마에서만 이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갈 텐데, 그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소아사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이다. 불같은 시험이 올 텐데, 그전에도 사실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불같은 시험이 앞으로 닥칠 텐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당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만약에 믿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거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손해도 볼 것이고, 때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근거를 붙잡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요. 3절 보면 후반부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갖게 된 근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말에서부터,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인사말에서부터 지금 수신자 되는

0: 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 택함의 결국은 곧 거듭남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를 택해줬다. 어제 나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택하심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셨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 이것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케 하심,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니버설리즘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따른 우리의 순종함이 붙어야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으셨다. 내 죄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님을 영접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선택하심과 택하심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바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그분들은 다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겠구나.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린 거듭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거듭남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근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이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거듭남, 이것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사람이 다 좋을 때는, 또 교회가 다 이렇게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특별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의 최끝자락에 가서는 확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나릅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의 근거가 거듭나지 않고 산 소망이 없는 분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절망 중에 최악의 절망, 최고 마지막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세상에 하나님 안에는 산 소망이 아닌 세상에서 소망도 갖고 사는 소망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능력 있게 역사해요.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무너져버리는 그 소망이 바로 절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 소망은 죽음 앞에서, 최고의 절망 앞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우리 집사님 댁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일을 축하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식사하는 중에 그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당신의 누이가 암에 걸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리면 걱정하고 또 가족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그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테니 기쁘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거 내일 예화다 생각이 든다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 계십니다. 누나가 암에 걸렸는데 기쁘다고. 보통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절망하죠. 정말 믿음의 사람, 내가 거듭나서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망에, 소망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또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관계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유, 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찬스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 거듭남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리치몬드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세상인 사람처럼 낙심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찬스가 왔구나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다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안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위로하고 기쁘게 주님께로 안기는 그런 은혜가 정말 산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산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피아노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스토리라고. 피아노를, 돈 있으면 피아노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피아노를 사가지고 집에다 좋은 자리에 딱 장식품처럼 놔두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피아노를 열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그 전혀 다른, 똑같은 피아노지만 보는 거랑 연주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거듭남의 역사구나. 거듭남이 바로 이렇게 있구나. 내가 거듭났다는 그냥 알고 있는 거. 내가 거듭났다는 그냥 알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순간에 내가 거듭났다는 이 거듭남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소망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거듭남의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연주는 바로 소망의 연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 연주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 아름다운 소망의 음악으로 주변의 그를 보고 안타까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산 소망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죠.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본다면 쇠해버리는 유업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이죠. 때로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유업이 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모든 부를 누려보고 모든 명예를 누려보고 모든 권력을 누려보고 인간의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소망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세 드신 분은 더더욱 느낄 겁니다. 뭐 젊을 때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꼭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 천국이 나에게 천국의 유업이 있구나 이겁니다.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업이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천국의 카테를 조금 열어가지고 잠깐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표현해서 나온 것이 거긴 있는 건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꽃같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요? 네, 결혼식을 앞두고 꽃단장을 한 바로 그때죠. 다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죠. Supreme Beauty.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 네 절 후에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도 저 아름다움의 일부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내가 저 아름다운 광경을 그냥 보고서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 수고 많이 했구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그 천국의 약속을 받고 천국을 날마다 떠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천국에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을 갖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끔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갈 곳. 그러니까 온전히 거듭난 분들은 천국에 가, 지금 말씀한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을 구세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다 같이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 전에 와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이러한 몸이 아닌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바로 펼쳐질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의 그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올라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죽는 순간 주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을 통해서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분별이 나고, 행위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천국의 놀라운 유업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1791년인가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때죠.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목공이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목공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본가들은 계속 자본 축적을 해나가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가 불만족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일하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무겁지도 않은 이 망치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런던의 어느 길을 가다가 예배당을 보고 예배당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지루하고 힘드니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당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같이 이렇게 정말 사회 밑바닥에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미리 아셨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 일기장이 이런 자기 그렇게 무겁고 지겹던 이 망치가 춤을 추더랍니다. 춤. 망치가 노래를 하더래요. 노래를.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흐르는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고 망치가 춤추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주변 사람들 똑같이 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한다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일을 했는데 기쁘게 즐겁게 막 망치가 춤추면서 일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또 관리자도 볼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즐겁게 막 일하니까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붙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공장의 오너가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가 어느 수준 올라가면 부가 저절로 막 올라가잖아요. 오너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막 부가 막 쌓여서 굉장한 부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큰 요세미티 같이 큰 이 반석 같은 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산을 딱 보는 순간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상이 그 시상을 이제 막 그 종에다 적어서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찬송가 488장 찬송이 됐습니다. O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내 몸에 소망 무행고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거기서 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가 거듭난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설 그 천국의 유업이 그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천국의 유업이 그 마음을 꽉 잡으니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을 유업 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받고 자기에게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옛 모습 같이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니 그가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벌어서 지금도 충분히 돈이 많은데 더 이상 돈 벌어서 뭐 하랴. 그래서 55세에 자기 사업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예배당을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소망의 능력으로 산소망으로 극복했다가 그걸 잘 극복하는데 성공한 자리에서 성공이 그의 인생의 트랩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공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유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재정을 많이 벌었다면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면 그 지식으로 자기를 유업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삼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유업 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약속되어 있는 그 유업, 천국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많은 것들의 상급, 면류관, 이것을 유업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산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천국 유업을 생각하고 승리하고 잘 풀린 상황에서도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잘 풀린 그것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근거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원어에 보면 수동태죠. 당연히 받았는 수동태에다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은 한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야곱, 저와 여러분이죠.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절망하고 빠져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미래가 어떻게 펼지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해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어려움의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이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겼던 이 모든 것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있는 이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나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거 믿지 않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산 소망에 대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크리스마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만약 예언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3000년도 더 전에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계시되고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은 구유 안에 있는 어린 예수의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구간을 배경으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그런 조각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 주변에는 반드시 화려하게 차려입은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장면 속에 여러 예언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생겨났죠.
1: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0: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 장차 매우 작은 베들레헴 성에서 일어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과 그의 고문 박사들 역시 마음속에서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요.
2: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0: 그렇습니다. 헤롯은 미가의 예언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했던 이 남자는 마태복음 2장에 언급된 대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2: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3: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0: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언과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7세기도 더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11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0: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수하의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알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그는 왕을 사칭한 사기꾼이나 혹은 평범한 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왕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헤롯은 이 거룩하신 아기가 바로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 그 구유는 언젠가 폭발해서 그를 왕의 보좌에서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숨겨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마태가 기록한 대로 경악스럽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다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3: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0: 자식을 위해 애곡했던 라헬이 묻힌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악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과 역사라는 두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0: 이 예언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지요.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7세기 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약간은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1: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4: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3: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0: 이것은 말라기와 이사야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이사야와 말라기의 이 예언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비범한 인물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0: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길고 또 너무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0: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죠.
3: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지?
1: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0: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0: 얼굴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1: 그 후 열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2: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3: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4: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도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2: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5: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6: 못 박아라!
0: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4: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0: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길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어린 양을 보라.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오직 죄로 오염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이 또한 그분께서 이번에는 종이 아닌 왕으로서 비천한 환경이 아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0: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캐롤과 모든 종소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생을 주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 후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을 포함한 고대인들은 향료를 이용해 다양한 연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심황이라는 향료를 3000년 동안이나 치료에 사용해 왔죠. 우리나라에선 울금이라고도 합니다. 심황은 남아시아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의 뿌리입니다. 인도의 고대 치료사들은 심황을 피부병, 황달, 소화불량 같은 질병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황은 커리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심황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11%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29%나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심황의 가장 큰 발견은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황의 주요 성분은 커큐민인데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응집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황을 섭취하는 인도인 중 65세 이상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은 서양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빠지고 죽게 되며 병으로 고통받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안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의약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벗하며 가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반자 선택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좋은 동반자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동반자, 그 동반자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경상북도의 한 시골 교회, 그 마을에는 홀로 지내는 70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쟁 중에 아들 둘을 모두 잃고 이제는 굶주림 속에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가난한 중에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눈이 쌓인 날씨 속에 전도사님은 누군가 자신의 문 앞에 뭔가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뜨끈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날마다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기도 소리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조용히 죽을 들고 눈물이 고인 채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죽은 흔한 미역국도 된장국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남은 쌀과 야채를 긁어모아 겨우 끓이셨던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한 그릇에는 사랑과 감사와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님 더욱 힘을 내어서 그 마을의 외로운 분들을 잘 섬겼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 안에서 주해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작은 불씨는 결국 작은 교회를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많은 말보다도 한 그릇의 따뜻한 죽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누군가의 그런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명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 중에서 기독교인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2장은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실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실천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었기에 바울은 사랑, 우애, 겸손, 섬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 긴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내면의 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내면의 태도와 외적인 삶의 생활의 태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원칙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하라 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인 것을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진실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진실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악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과 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고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이신 선이신 하나님에 속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야 할 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할 곳이 진실이고 선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을 이 구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다른 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분도 존경스럽고 우리도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경이 누구라고 먼저 할 것 없이 먼저 안 사람이, 먼저 알아본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먼저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믿음 안에 있는 신앙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도 너무 기쁜 일입니다. 혹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한 피바다,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분이 계신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예전에 내 옆에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성숙함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숙함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존경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정죄와 무시가 없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해 성숙하지 못해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운 모습,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아직 이것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미움과 질서 속에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귀의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런 교회다운 모습,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공동체가 커져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함께하기가 어려워졌죠. 마침 그들 앞에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좋은 땅,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먼저 양보해 줍니다. 조카 롯이 좌하면 삼촌 롯은 우하고 조카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갈등의 해결이었죠. 욕심대로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성숙한 자가 양보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화목한 공동체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쁨이란 말씀, 조이라는 영어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조의 첫 영문자를 따서 아크로님이라고 하는데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U, Y, yourself last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나를 제일 나중에 하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화목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는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먹여서 보내고 하나라도 싸주어서 보내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주님 주신 열심,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죠. 성령의 불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가 정말 사랑의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어수선하지가 않습니다. 단정합니다. 열심히 있고 그 열심 안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 중에 참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다른 일을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모습, 소망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여전히 게으르고 악한 모습, 소망 없이 이 땅만 바라고 불평불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살아있는 모습, 소망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9절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면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일할 때 누워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순간에 더 모아서 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개미만 또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정말 기뻐서 부지런하고 정말 기쁘고, 주 안에 있으면 육체도 안전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천국을 살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결국 기쁨이 보통이 아니라 충만해진다는, 주의 우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의 심령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부지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세상이 어떻고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돼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하늘의 DNA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DNA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충만함으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악이 자리를, 악이, 마귀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3절사랑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만이 아니라 미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게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섬김 있는 교회, 섬김이 없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섬김 있는 교회는 교회 창고에 쌀이 가득합니다. 그 쌀은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닙니다. 없는 분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차 트렁크 안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선물이 가득합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먹을 것을 줍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마실 것을 대접합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지갑에는 섬길 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즉시 도울 줄 사람을 만나면 주저함 없이 주머니를 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섬김 있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력 있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왜 나 안 도와주지? 나 좀 도와주지?

0: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1절에는 도르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바의 디바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니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모든 과부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고 섬김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랬습니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다락에 누였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도 청했습니다. 그 도르가 죽음 앞에 과부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도르가가 살아 생전에 손수 지어졌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도구되어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섬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함과 선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력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0절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품고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정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주님 만나 주님 앞에 알찬 보고서를 낼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평가 저런 평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와 같이 앞길의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항상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괴로워도 즐거워도 슬퍼도 기뻐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복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씁니다. 그래서 도르가와 같이 정말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그 선이 하늘에 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섬김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넘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 정말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에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제가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저희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압으로 탈취제를 발사하는 기관포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탈취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향내는 악취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는 단순히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기리기 위해서 침묵, 기만, 경건 등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는 죄를 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대로 사세요.
6: 아니요, 우리 엄마 거 대로 빌리고 있어요.
5: 아, 엄마 거 빌리고 와서. 아, 알았어요. 압력을 넣으세요. 목사님이 얘기할게. 엄마한테 빨리 성경책 사주라고.
6: 네.
5: 알았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오늘 아무래도 다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읽읍시다. 5절에서 11절까지 자, 목사님 앉았고 여러분 앉아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줄이면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닭이 알을,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알이? 맞아. 병아리가. 병아리가 돼요. 그죠? 아, 닭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마이 치킨이 돼요? 오케이. 자, 후라이드 치킨이 돼요? 양념 치킨이 돼요? 오라. 뭐, 다 해보세요. 또 뭐가 돼요? 자, 근데 며칠 품으면 되는지 알아요? 어미 닭이 수정란이라 해야 돼요. 수정란을 가슴에 딱 품고 며칠 품으면 병아리 되는지 아세요?
6: 아니요.
5: 3주에 3주. 21일. 20일 품으면 아기 된대.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호가 안 왔네.
6: 네, 지호요. 창문으로 이사
5: 왔다. 이사 왔으면 더 가까이 왔는데, 그죠? 3주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마치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누가 위대해요?
6: 위대한
5: 둘 다. 둘 다. 님, 하나님하고 막물래, 지금 둘 다 그러면. 두 분 다 이래야지. 둘 다. 이제는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뭐 하다가 어려우면 예배 마치고 물으세요. 목사님한테 그럼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위대해요? 예수님 위대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오늘 답을 해준다 그랬어요. 오늘 결석을 해버렸네. 하나님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뭐 둘 다 근데 둘 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존칭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분 다. 아, 그래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 많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6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네. 동등이라는 말은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네.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세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집중.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진에서 온 친구도 이쪽으로 쭉 허리 쭉 펴고 덩어리 딱 버티셨어요. 벽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딱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야기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엄마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누구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7절 보세요. 7절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보세요. 자,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이 왜 다툼을 해요? 왜 시기해요? 질투하지요?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런데요, 어? 누가 말하지?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비우셔서 어느 정도로 자기를 비운다면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를 않아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뭘 시켜도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시켜도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이리로 봐라. 설교 시간에 허리 쭉 펴고 똑바로 봐. 이래도 전부 다 자기 혜민아 이쪽을 보자. 이쪽을 봐라 해도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것을 성령 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가 돼요. 생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이런 얘기를 했죠? 닭이 알을 딱 품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알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낮췄냐면 사람들보다 더 낮아졌대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종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종처럼 자기를 낮추었대요.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쉬운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어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개미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큰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 절벽에 떨어졌다. 자, 여기 밑에는요 불이 있어요. 불 또는 강이라고 해도 돼요. 개미가 쫄쫄쫄쫄 가면요 이 다 따라가면요 개미 앞다 전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놈 개미가 앞에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0: 너희는 개미처럼 되었으니까, 얘들아, 이리로 가면 너희들 다 빠져서 죽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랬더니 개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넌 눈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는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이 개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개미가 달려들어서 이 개미를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이 얘기와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 보통 우리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인데요. 그는 하나님인데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대요.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와, 예수님, 여러분들 사진에 뭐 예수님 사진하고 그거 전부 가짜예요.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아주 미남으로 그려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미남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와,
1: 그럼
0: 어? 추남, 좀 추남 정도로 들어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꽃, 막 이렇게 서양 미술가들이 그려놓은 건데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얼굴을 보고, 우와, 너무 멋있다. 막 꽃미남이다. 막. 영화 배우 같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요. 부잣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살아. 너희들 내 말 들어야 살아. 야, 우리는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네가 뭐, 너는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놈 같는데? 하고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십자에서 죽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아까 개미 얘기했죠?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에게 말하니까 이 개미가요, 야, 네가 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고 그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이 얘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마음이 원래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과 허영심으로 막 시기를 하고 경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여기에 온 친구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1: 재밌어요. 재밌어요.
0: 오, 와우.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대요. 왜? 게임이 없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게임 없는 게 너무 좋대요. 아니, 교회 오니까 생일이라고 막 게임 하는데, 하기 싫네, 자꾸 게임 하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임 해요, 안 해요? 그런 친구는 우리 교회 오니까 좋다 그래요. 게임을 안 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게임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성경에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높은 데 마음을 둬요. 야, 여러분 학교에서 상을 줄 때 공부 잘하는 아이 상 줘요? 공부 못하는 아이 상 줘요? 운동을 해도 운동 잘하는 아이 상 줘요? 못하는 아이 상 줘요? 우리 오늘 그 민욱이 왔어요? 오늘 안 보이네? 그 우리 경남 대표 선수가 있어요. 높이뛰기 대표 선수. 그래가 전국체전 언제 해요? 원래? 전국 소년체전? 아, 끝났어요?
1: 네.
0: 예? 요 앞전에 했어요? 민욱이 그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몇 등 했는지 모르겠네.
1: 1등!
0: 1등 하고 왔어요, 진짜로?
1: 네!
0: 전국에서?

0: 알았어. 아, 데리고 나오세요. 경남 1등 했는데, 전국 소년 체전에 나갔는데, 진에 있어서 아는가 봐요. 진짜 1등 했어요? 민욱이? 네. 알아요?
1: 금메달은 받았어요.
0: 응? 아, 금메달 땄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보세요. 근데 민욱이가 163cm를 뛰었어요. 경남에서. 163cm를 높이 뛰기 제일 높은, 그래서 경남 1등을 해서 소년 체전에 나갔는데, 작년에 소년 체전에서 금메달 딴 아이가 165cm였어요. 여러분 높이 뛰기 하는 거 알아요? 쫙 달려서 쫙 이렇게 뒤로 이렇게 높이 뛰기 넘어가는 건데요. 아, 금메달 땄구나. 나 그럼 오늘 안 보이네. 힘들어서 오늘 못 왔나? 아니면 인터뷰 한다고 못 왔나? 아, 잠이 와서 그랬구나. 소년시대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금메달을 1등 하면 상조 1등, 2등, 3등. 그래. 동, 금, 은, 동. 근데 꼴찌 하면서 상조에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 전부 높아지려고 해.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빠르게.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그래요. 당신이 1등 하세요.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요. 당신이 더 잘하세요. 이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 할 수 있었는데 양보해서 엄마 나 양보해서 친구에게 그래서 나는 오늘 2등 하고 와서 엄마가 잘했다 그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해요.
1: 잘했어.
0: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1등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합시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등 하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너무너무 가난해. 얘는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지만 일부러 틀린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 받게 해서. 그래서 엄마 나 일부러 시험 틀려서 장학금 못 받아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잘해서 그럴까요? 이 바보야 이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1: 안 믿어요.
0: 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보세요. 아, 예? 아, 이 땡땡이 같은 놈 이런데 이 땡땡 땡땡 안에 아무거나 넣으세요. 이 땡땡이 이런데요. 이 땡땡 안에 뭐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물론 어떤 친구가 물론 자기가 또 공부 잘해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에 줄 수도 있겠죠.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근데 어린이날 엄마 아빠가 이런 선물 주기 때문에 요즘은요, 교회에서 선물 주면 시시하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한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하고, 오늘 부모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피자 파티를 할 거니까.
1: 나이스!
0: 나이스! 이게 더 좋다, 그지요? 자, 피자 파티를 할 때 쪽이 다 똑같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친구에게 뭘 줘야 돼요?
1: 작은 거.
0: 작은 거. 맞아요. 옆에 친구에게 작은 걸 줘야 돼. 왜? 큰 거 먹으면 몸이 살찌면 안 좋거든요.
1: 그래도 맛있게 먹고 줘요.
0: 에?
1: 작은 것만 다 빼먹고 줘요.
0: 아, 그렇구나. 안에 토핑된 맛있는 것만 다 빼먹고 나머지를 준대요. 자, 결론. 따라합시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건 거예요. 자, 은성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노? 은성이?
1: 은성이?
0: 네. 봐라. 형님하고 동생하고 양보해요? 안 해요?
1: 안 해요.
0: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기도합시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종종 간증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 해 동안 태평양의 한 섬에서 선교사로 섬기신 분이 계신데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났던 한 젊은 청년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자기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주술에 빠져있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찾다가 이 선교사를 만났대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그냥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을 하라고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그 말대로 했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마을의 주술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주술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답니다. 4년 만에 그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선교사가 예수를 믿게 된 젊은이에게 일러준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주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들만의 그 고유한 얘기가 그 간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가 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3분짜리, 5분짜리 간증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셨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청취자님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저희 BBM 방송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BBM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때에는 저희 BBM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2: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2: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1: 할 줄 같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FDR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이분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무려 네 텀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재임하는 기간이 미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고통과 불안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그는 39세 되던 해에 폴리오라는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 불구자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려운 여건이 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육체적 아픔만으로도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터인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프레셔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정책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 아닙니까? 수많은 실직자를 건져내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그가 세운 유명한 파운데이션 하나가 있습니다. March of Dimes라고 하는 이 다임은 10전짜리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전짜리 동전의 행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십시일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미전역에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산모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심지어 K타운 위시 안에도 March of Dimes라는 파운데이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 할 때 루즈벨트는 이처럼 밝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와도 힘들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아파하는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때 루즈벨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나 아프고 힘든 법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길을 찾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이트입니까? 고통에 머물지 말고 문제의 박스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을 보는 자세. 저는 여기에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문제,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그 그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한 그림도 그리시지만 온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그림도 그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한 개의 큰 픽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속에서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픽처,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eternal plan, 영원한 계획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큰 그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이 큰 픽처를 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않고 세상의 그림을 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림은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정치가나 기업가가 보여주는 그림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하려는 분이 계세요.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그림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흉내를 내는 것으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려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우리 삶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르게 보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것인가? 오늘 같이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역사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편을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크게 3등분하자면은 첫 번째가 교리편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교리에 대한 공부를 했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한 후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로마서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읽고 12장 1절로 가보시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의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후에 12장 1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장에서 12장으로 가는 것이 바른 연결 같은데 왜 바울은 중간에 세 장에 걸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인 역사편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혹시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목전련에 참석하시면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에 걸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구속계획, 혹은 하나님의 총체적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증거했던 복음을 총집약하는, 총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체계있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서를 쓰면서 두었던, 염두에 두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이 복음이 장차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그랜드 픽처,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큰 그림을 소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는 단순한 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로마서를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신학적 논문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선교적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issionary Document. 여러분, 바울은 신학자였죠. 바울은 저술가였죠. 바울은 또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primarily, 1차적으로 he was a missionary. 그분은 선교사였어요. 일평생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 그러므로 그가 썼던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선교지에 보낸 선교 문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도

하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쓰셨고, 로마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세 개의 도시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바울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기원을 나타내는 도시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스페인.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그려놓은 위대한 픽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고 하는 흑백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종과 색깔과 문화를 다 넘어서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뉴 네이션 속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화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테크니컬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라도 흑백 영화가 있고 테크니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당연하게 영화를 보면 다 청천년식인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리버티 뉴스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은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상영되었던 대한뉴스. 일반적으로 다 흑백이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그 대한뉴스 같은 것은 다 흑백이었어요. 미국의 경우도 테크니컬라가 처음 나온 것이 1939년부터래요.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만들 때 처음으로 칼라를 사용했었어요. 청천연색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만든 유명한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가 테크니컬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흑백만 보던 사람들이 테크니컬라, 청천연색을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이런 영화도 있나? 이런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메이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순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 꽉 차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상대편, 내 편 아니면 나쁜 편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류층과 하류층,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그림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픽처는 반대예요. 다양한 사람들,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잘난 자이건 못난 사람이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New Nation,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정말 누려야 될 아름다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그림,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되려면 이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그림을 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른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열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참 아픈 고백 하나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참 기가 막힌 아픔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유럽의 여러 지역과 아시아 에베소까지 도착하면서 수많은 지역,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방의

0: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친족, 자기 사랑하는 동족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몰래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은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저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잠조차 주무시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의 열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래서 I'm telling the truth. I'm not lying.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진정성을 담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이가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고 자기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정말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주어진 아픔, 이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헌신적이면서도 간곡한 열망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한 가운데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진정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주셨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진정성이 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의 울음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연령대마다 우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네요. 20대, 30대는 주로 사랑 때문에 많이 웁니다. 40대가 되면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 척박한 현실 앞에서 속으로 삼키는 눈물이 많대요. 50대가 되면 고개를 숙이고 운다고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약화로 말미암은 자학적인 눈물. 60대가 되면 제 경우입니다. 숨어서 운대요. 울어봐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청승맞게 우냐고 핀정거리기만 하기 때문에 조용히 울 곳을 찾아 숨는 나이, 이게 60대 남성의 비애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눈물의 분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왜 우냐고 물으면 안 된대요. 무슨 이유로 우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물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눈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말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내 앞에 놓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하고 무뎌진 마음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을 우리가 목격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빅추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바른 열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바르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굉장히 특별한 축복들 8가지가 이 4절과 5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축복.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덮은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한 수많은 언약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들. 네 번째로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율법의 축복이죠. 다섯 번째로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마다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들. 이것은 언약과 좀 구별하자면 개별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자랑스러운 조상들, 우리 시로 표현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조상들, 그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Christ is God이라고 직접 말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아니한데 로마서 9장 5절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추리됐나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그들은 이 축복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내다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축복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든 축복을 despise하고 멸시하고 reject하고 내다 버렸을까요? 그것은 이 축복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눈이 닫혀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당연시적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소중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니글락할 때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배,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이게 귀중한 줄 몰라요.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한번 좀 스킵할까라는 유혹도 받고. 우리는 예배를 너무 평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그 캔이라는, C-A-N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Creative Access Nation이라 그래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르는 성경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 티피컬한 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주일이 와도 마음대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또 모인다고 하더라도 소리 내어 찬양 부를 수 없어요. 내놓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표현할 수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속으로 신음처럼 내뱉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와 같이 귀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neglect하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어떤가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십니까? 이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알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가볍게 생각하지만 소중한 것을 다 던져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진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야구에 관련된 분 중에 조지 스타인브레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조지 스타인브레너. 이분은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였습니다. 37년 동안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7번 월드 시리즈의 챔피언이 됐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어떤 구단은 창단 이래도 한 번도 월드 시리즈 못 나간 구단도 많은데 7번, 11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을 땄습니다. 16번 동부 지역 타이틀을 차지했던, 그야말로 성부사 중에 성부사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The Boss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 이분이 1973년도에 1천만 불에 구입했던 양키스를 16억 불에 최고 명문 구단으로 성장시킨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성공자요, 유능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기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Breathing first, winning next,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많이 이긴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들, 아무리 큰 위치까지 올라간들, 숨 쉬기를 멈추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숨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런 측면에서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스타인브레너보다 훨씬 더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가치는 것입니다. 한순간 순간이 귀합니다. 한 번씩 내쉬는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지고 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답고도 완전한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그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을 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신 축복의 그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법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토탈 8명의 아들을 둡니다. 제일 먼저 이스마엘을 두었고 그 다음 이삭을 가졌고, 그 후에 또 후출을 얻어가지고 여섯 명을 더했어요. 그래서 토합 여덟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여덟 명의 아들이 다 약속의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스와 야곱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약속의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야곱만, 그래서 오늘날도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 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오르메리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한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태인의 피를 다 수혈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소개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느냐,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혈통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내 삶이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약이 약속하는, 신약이 약속하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이 나의 능력과 기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과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플랜, 그 찬란한 그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플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은 여러분이 일평생해야 될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냥 예배만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그냥 예배를 왔다가 드리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성령께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억셉트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영광된 그림을 향하여 힘있게 또 찬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 앞에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는, 죄가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허연 강사의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현이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세 아이하고 또 한 명의 아내하고 이렇게 다섯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요. 작년 12월까지는 공동 담임 목회를 하다가 12월에 이제 사임하고 저는 한 5년 정도 해온 저희 단체가 하나 있어요.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그래서 화해 뭐 평화, 정의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단체인데 저는 이제 그쪽에 좀 올인해서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지금 그 저희 교단에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교단 목사를 관리하는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큰애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쳤고요. 이제 2학년 되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젊었을 때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이제 16살, 10학년인데, 10학년 아니고 홈스쿨링 했는데, 이제 올해 대학 가요, 다시. 둘째는. 그리고 이제 막내는 8살인데, 올해 9살, 올해 9살로. 이제 늦둥인데, 사실은 얘 키우는 재미로 요즘에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나 사역보다 얘 키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늦둥이 한번 놔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평화나 화해나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 막내 아이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막내 아이가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복숭아 이렇게 10개월 됐을 때 먹이다 보니까 이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애가 전에 큰 아이도 한 살 때 이렇게 포도알이 걸린 적이 있는데 거꾸로 들고 등을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내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거꾸로 들고 이렇게 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또 배를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꺼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숨을 못 쉬니까 아이들은 2분 30초 정도 숨을 못 쉬면 뇌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911을 부르라고 와이프랑 처음에 되게 릴렉스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죠. 패닉이 되니까 911을 내가 누르라고 했는데 911을 못 누르네요. 막 손이 떨리니까 제 아내는 여기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911을 못 누르는 경험이 패닉이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얘를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갔죠. 조금이라도 911을 가깝게 이제 누르는 걸 제가 보고 전화하는 걸 들으면서 들고 튀어나갔어요. 길거리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썼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목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고요. 생각난 게 기도야.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맨 마지막. 그래서 소리를 이제 막 지르는데 하나님한테 지르는 거죠. 하늘에다 대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왔죠. 갑자기 그걸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뭐 애가 이제 팔이 굳어가고 얼굴이 파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나오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솔칭하다가 우연히 본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엄마가 아프리카인데 엄마가 그 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안고 있는데 둘 다 영양실조에. 그래서 애가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맨이 아주 잔인하게 그걸 이렇게 그대로 찍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 정말 뭘 먹이고 빈젓을 먹이고 싶었던 거지. 너네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봐라. 이런 뜻으로 나한테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근데 엄마가 같이 영양실조니까 패닉을 못하고 우리 같이 그냥 눈물만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아이는 이제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내가 그 사진을, 그 동영상이 오는데 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지나가더라고요. 가슴을 뻥 뚫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게 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중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가슴에 묻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더니 Wake up, 현!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내가 팔레스타인, 발칸,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죽은 아이들 들고 집에서 폭탄 맞아서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막 피투성이게 된 부모들의 그런 외침이나 내가 봤던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자기가 안길 품을 잃어버린 부모의 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가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결국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 자기 아들을 가슴에 묻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얘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다는 얘기는 호흡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막 나. 그 피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꺼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긁을 때 이 아마 목 트롯을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911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들도 같이 와갖고 집을 다 뒤져요. 애가 도대체 뭘 먹었나. 그래갖고 뭐 보여주는데 자기네가 봐도 이게 너무 작거든. 근데 피는 나왔는데 복숭아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탈리스 체크업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이멀전시 룸을 가라래요. 그 이멀전시에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얘가 웃고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기도 전에 우리는 멀쩡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야 돼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서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살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잃는 이유가 평화하고 정의하고 관계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폭탄 맞아서 죽은 그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누구냐? 사실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에 나가서는 게 쉽고 평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는 결국 무슨 문제예요? Distributed justice. 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음식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거든요.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한. 그 사람들을 게으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는 왔는데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평화가 핵심적인 코어 밸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인볼브 해야 되겠다.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거길 갈 거냐, 아프간을 갈 거냐, 팔레스타인 갈 거냐. 그거보다 교회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평화. 다시 말하면 샬롬인데 샬롬은 영어로 peace and justice로 번역이 돼요. peace. peace 말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샬롬은 peace and justice.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뜻을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빌라이징 하는 게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센터, 화해센터를 하게 됐고요. 막상 내가 그런 평화나 화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복음의 핵심이 평화다 그러면 불편해. 왜냐하면 1세, 특별히 이제 first generation immigrant들은요, 평화 운동 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진보운동,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고 속에서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하게 된 게 갈등. 그렇죠. 교회가 지금 제가 아는 이민교회 95% 이상이 다 싸우고 갈라진 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싸우고 갈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LA, 제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 가면 아주 13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갈등 안 가르치거든요, 잘. 근데 나와보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여기 신학생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꼭 배우셔야 돼요. 갈등.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라고 그랬는데 Restorative Justice.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그냥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제가 목요일날 이제 제가 가르칠 게 갈등하고 정의 두 가지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트라우마인데 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해요. 그 저희가 이 평화 화해 이런 쪽에 접근할 때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갈등, 그 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트라우마. 근데 오늘은 이제 트라우마에 집중해서 다룰 그런 예정입니다. 오케이. 소개가 되게 길었는데요. 먼저 이 얘기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야기를 또 나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룹을 져드릴 텐데 비밀을 꼭 유지하셔야 돼요. 네. 이건 밖에 여기서 나가실 때는 다 잊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거를 또 마음에 품고 나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쉐어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든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은 퍼스널하고 그게 어디 쉐어됐을 때에 줄 상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는 모든 걸 잊고 나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겠어요? 네. 이게 또 이렇게 그냥 약속 말로만 하면 또 어쩌면 안 되는 거 우리 피해 약속을 깨물어서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하시겠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 두 번째는 그냥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거예요. 저 이게 active listening인데 사실 listening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죠. 눈을 보고 또 때로는 말을 다시 되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경청 두 가지를 약속하시겠어요? 네, 난 도저히 이거 못 따라가겠다.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러면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죠. 여러분들을 믿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분씩 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75분인데 거기서 한 적어도 15분은 또 Q&A를 수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60분이에요. 근데 디스클레이머를 먼저 하죠. 트라우마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공존 시간을 유발하고 인식

원래 이 과정은 40시간 정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시간 15분 안에 다 해야 돼. 거기다 Q&A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심도 깊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briefly 맛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심각한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그에 적합한 트라우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상담실에 계신 분들 중에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계세요. 군대에서 PTSD 다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트라우마 전문가예요.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실, 여러분들이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제가 아니라, 이해 가시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세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세 분씩. 세 명. 예. 네. 편하게. 어? 네. 괜찮아요.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세 분씩 짝 지셨나요? 세 분씩. 세 분이 안 되면 네 분도 괜찮아요. 세 분씩 짝을 지시고. 자. 자, 세 분 중에 안경을 쓰신 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이 없으면 컨택렌즈 낀 사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성함하고 이름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워크샵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한 분당 1분씩 드릴 거예요. 한 분당 1분씩, 3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자, 안경 쓰신 분부터, 안경 쓰신 분이 그룹이 없으면 컨택렌즈 끼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분이. 자, 그 다음 분이 하십니다. 네. 네 명이 있으신 줄. 네 명이 있으신 줄은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이제 여기 보시죠. 저는 은혜를 변화하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Transforming power. 은혜는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다. Transforming power라고 보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서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정의 내립니다. 제가 이걸 영구적인 정의는 아니고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내로다운 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트라우마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힘인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와 이웃에게 이걸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면 도대체 교회는 트라우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트라우마 때문에 갈등과 불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중독 등이 나와요. 뒤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치된 아픔은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Pain that is not transformed is transferred. 전이 되게 돼 있는. 리차드 로우라는 프란시스칸 신부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혹시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이 다이안 랭버그라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선교지가 트라우마라고 해요. 미닥지죠.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는 제가 갈등을 전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문화에서 뿔이 뽑혀져 갖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왔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영어를 누가 더 빨리 배울 거예요? 남자랑 여자 중에. 여성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언어는요. 사회 적응 능력이 누가 더 빠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잡을 그래서 빨리 잡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서 놀죠?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일하고 오죠? 그럴 때 남성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자기 자존감이었어. 그런데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버니까 처음에 미안했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자괴감이 빠지지? 근데 와이프가 돌아와서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 이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정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남성들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0: 가정폭력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괴감에 빠진 남자들. 교회 갈등도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우리가 이거 빨간 단추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빨간 단추들이 많이 있어요.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와서 아무 의식 없이 한 얘기. 근데 그게 내 빨간 단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빵 터졌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전혀 그 의도도 아니고 그럴 만하게 이렇게 센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강한 아픔. 그러니까 그 빨간 단추를 딱 누르니까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이 교회가. 네. 이기는 게 중요해져요. 뭐가 옳고 틀리고 문제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다 그 이렇게 근사하게 치장하지만 그 모든 갈등을 상당수가 그 자존감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 내가 이 싸움에서 지기 싫어. 왜? 내가 이 사회 와서는 꼭 루저 같거든. 자기가 항상 진 사람 같거든.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못하지. 잡도 뭔가 안정되지가 않지. 불안하지. 오히려 와이프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런 남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성들도 그렇지만 제가 꼭 한 부류만 얘기하는 그 남성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 싸움, 자존감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빨간 단추를 누가 더 많이 누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빵빵빵빵 터지고, 그래서 갈등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제가 더 깊이 보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민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생각. 제가, 2000년쯤에 예일대학교 바로 위에, 캠퍼스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OMSC라는 게 있어요. Overseas Missionary Study Center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둘 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 아이가 한 살 때요. 그래갖고 데리고 거기에 갔는데 마침 한 수요일쯤 됐는데 제 아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이를 데리고 스트롤을 끌고 점심을 사러 나갔어요. 그리고 가던데 식당이 없어 근처에. 그래서 한참 언덕길을 내려가고 스트롤러를 끌고 갔더니 거기 피자집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자집을 딱 들어갔어요. 난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니까. 근데 완전 백인들만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론트를 보는 그 캐셔나 그 주문 받는 사람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더 친숙하니까 백인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갔어요. 가서 그때는 뭐 미국이 생활 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3라는 이 발음에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3번 달라는 걸 Can I have number 3?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What? 딱 이래요. 내가 이제 또 발음이 자신 없잖아요. 3 What? 3 What? Number 3 What?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인들이 앉아있다가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게가 조그만데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이제 그 흑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화가 난 눈으로 넘버 3 딱 이랬더니 아 넘버 3 딱 그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가게가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건이보다니까 우리 큰애보다 한두 살 위인 것 같아. 조그만 애가 거기서 여자아이인데 먹다가 손수건을 이 바닥에 던지는 재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 발 앞에 떨어졌으니까 주술라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내 손을 딱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그 돌티 룩 있잖아요.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짚더라고요. 내가 그걸 짚는 게 근데 이게 디그니티잖아요. 내가 사람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인데 완전히 저는 그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뼛속 깊숙하더라고요. 분노가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씨 하나에 맺혀질 사과의 수를 상상해 볼 수 있으신지요? 사과씨 하나는 너무도 작게 보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과씨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깨닫는다면 씨 하나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과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 하나리 반드시 땅 속에 묻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친구에게 알리기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저희 BBN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